자,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계산대 앞에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뭔가를 짚게 되는 순간,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순간의 감정으로 한 결정. 그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후회로 남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잠깐의 순간이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잠깐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날 때 바로 답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사고 싶을 때 하루 미뤄보고,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잠깐을 못 이기면 나중에 수습해야 할 일이 생기곤 하잖아요. 자, 이번 한 주 잠깐 때문에 후회한 일 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그 잠깐 앞에서 한 번만 멈춰 보자고요. 3초만 멈춰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는 펌프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

네, 히스윌의 주님 먼저 가세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뿜뿜 라디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품품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메가 플러스 센서 FM 92.3 5메가 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품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을 참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잠깐을 못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화가 날 때 잠깐만 참으면 조금 예 괜찮을 텐데 그냥 냅다 질러가지고 이제 상호간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죠? 사고 싶은 것들 그 잠깐을 못 참아가지고 충동 구매 완전 예 대성공하는 경우. 그 업체에서 원하던 바를 그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 뭔가 좀 한번 참아보고 예 주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한번 참아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 여쭈어 보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앞서 들었던 그 찬양처럼 주님 먼저 가세요. 네, 주님께서 먼저 예. 나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생각을 주시고 또 묵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결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어떤 우리의 기도가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우리 삶에서의 어떤 겸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언제나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바대로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바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보면서, 자, 오늘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릴 거예요. 잠언 14장 29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가셔서 꼭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죠. 강병민 씨, 진주는 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담비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뭐 창원도 비가 내리고 있고 뭐 전국 곳곳에 또 비가 또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많이 분주하시더라고요. 뭐 금요일이어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많이 분주한 그 출근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유 있게 오늘 출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진주 씨, 신랑도 저도 첫째도 모두 감기로 고생 중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둘째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네. 온 가족 감기가 주일 전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쾌차하시기 바라겠고 또 이렇게 아플 때 그 또 다 같이 확 아파버리는 것도 예. 안 되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빨리 쾌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나한테 아시겠어. 병원 꼭 가고 알았대. 예. 병원 안 가고 그러면 오래 간다. 예,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ELED 함께하고 있고 이병욱, 남병숙, 장경화, 최예원, 정병구, 우리들의 혜영, 우혜영, 그리고 4316님, 하창수, 7095, 6489님도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9월 18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본격적으로 출석 체크 시작해보도록 하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로디스트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1457 김호명, 박충근, 일단은 예쁜 언니 7618님도 함께하고 있네요.
1: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0: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1: 눈보다 더 이어졌네.
0: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는 라디오 뿜뿜 라디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 함께 했고요. 다음 찬양 이어갑니다. 마커스 월십이 찬양하네요. 난 예수가 좋다오. 자, 뿜뿜 라디오 생방송 중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14분.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샵봉구 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고 전화 계시면서 입장하세요.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고 마커스 월십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붐붐 라디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9시 19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출석 체크 중입니다. 출투투 체크. 단문 50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붐붐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출석 체크 완료되시고 출첵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쭉쭉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좀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세요. 아, 오랜만에 또 함께하고 있네요. 우리 괴산팸, 예, 충북 괴산팸, 예, 우리 이수현씨가 오랜만에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괴산 세린 언니와 함께 출근하게 되어서 출석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good to see you again이라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아, 그 세린 씨가 이제 그 홍가요? 괴산 세린? 예. 괴산 세린으로 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세린 씨와 세린 씨는 지금 저기 운전 중이신가 봐요? 예,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예, 잘 오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2196님. 가을 첫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극동 가족분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이 비가 쓱 내리고 나면 예, 비가 내리고 음악이 와, 비가 내리고 나면 약간 조금 공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들고 그죠? 네, 아직도 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낮에는 약간은 아직은 조금 여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햇살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따사로운데, 근데 이제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약간 완가, 완연한 가을, 완가를 조금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병욱 씨, 예, 리스테린 같네요. 예, 괴산 세린이 예, 리스테린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괴산세린 씨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씨가 그만큼 상큼하다는 거니까. 5634-2327님, 1670님도 함께하고 있고, 1996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전화 연결이 되셨던 분이세요. 예, 로우 마운틴, 로마에 예, 매일 이렇게 오르시는 분이신데, 제가 자랑했었던 낮은 편백향 가득한 저희 집 뒷동산입니다. 사진을 쓱 보내주셨어요. 와, 이거 어디... 아니 어디야 여기? 너무 예뻐. 이게 뒷동산이에요? 조성이 너무 잘 돼 있네. 데크길로 쫙 돼가지고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네. 예? 야 이거는 막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치드치드 피톤치드가 확 내음이 확 내 코로 확 들어오는 것 같다. 대단하네요. 대단하데이가 아니라 대단하네요. 예. 비 오는 날 빗소리와 함께 차량 들으면서 걷는 이 길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진짜 걸을만하네. 너무 좋네요. 요거 혹시 그 맨발로 걸으시나요?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예, 맨발로 걸으시라는 말은 아니고, 예, 저희 펌프 라디오 가족분들 중에 그 맨발로 걸으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 황토길 이런 것들 맨발로 걸으라고 요즘 많이 조성을 해놓잖아요. 거기 말고도 자꾸 아스팔트를 맨발로 걸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뜨거워 여름에는 뜨거워 그래서 그 발 때 디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굳은 살이 얼마나 배였길래 그걸 걷는 거야. 예 그러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0님 파이팅 비 오네요. 모두 빗길 주시면서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비가 기분 좋을 정도로 이렇게 슥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추기가 슥 내리길 간절히 소망을 해보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빗줄기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이어갑니다. 크룩스가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렇게 소개 안 하면은 우리 크룩스 형님들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자, 출석 체크 이어집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세요.

야, 우리 0691님께서 뿜뿜 라디오 현재 듣지 못하고 있지만 출석 체크 미션 할까 싶어서 출첵합니다. 세상에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0691아 방송을 못 듣고 있어도 이 마음 전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전에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06912 찐사랑 인정이라고. 야, 방송은 안 듣고 있는데 오늘 그 출첵 주간 미션 할까 싶어가지고 문자만 보낸다고.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계십니다. 2327님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출석 체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오늘의 말씀 퀴즈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전송해드리고 있는 말씀, 잠언 14장 29절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노하기를 이것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노하기를 뿅뿅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초성 힌트 드립니다.

네, 윤상은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31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건디 목소리 이상해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왕왕 계시네요. 예, 그래요. 굳이 뭐 못 본 척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 DJ에게 약간의 a little bit 감기, a little bit 감기의 느낌적인 느낌이 쏙 찾아왔네요. 예. 내가 그렇게 뭐 반겨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주 찾아와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이런 목소리 들려드려.

그래서 아, 참으로 송구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 예, 0202님, 환절기라서 목이 잠기신 것 같으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오기 씨는 라디오 잘못 틀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예요? 아, 그렇구나. 예. 아, 자, 어쨌든, 예, 예, 아, DJ의 이런 그 콧소리, 예, 이런 콧소리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따라 좀 생소하게, 아,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신선하죠? 그죠?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목소리는 예, 괜찮아요. 근데 콧소리가 예, 그러네요라고 이병욱 씨 남겨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세린 씨가 리스테린 너무 웃기네요라고 남겨 주시면서 예, 자매품으로 바세린이랑 글리세린도 있어요. 아, 바세린 글리세린. 아, 잘한다. 아, 친구들이 재치가 있네. 그래요. 우리 세린 씨. 아, 좋습니다. 아,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왜 때문에 벌써 30분이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완전히 순살 치킨이야. 예. 아, 순삭입니다. 순삭. 예, 순간 삭제. 맞나요? 순삭. 순수하게 삭제된다는 건가? 순간 삭제된다는 건가? 뭐, 어쨌든, 순전한 순금같이 삭제가 되는 그런 라디오, 뿜뿜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화경 씨가 쓱 입장을 해주셨어요. 예, 피디님, 만나 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 우리 어제, 우리 또 성경 낭독을 위해서 우리 방송사에 또 이렇게 쓱 입장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 인사 나누고 했습니다. 윤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멋지세요. 아프지 마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연예인이라니. 예.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마가 막히는 연예인이 어딨어. 예, 화경 씨 만나 뵙게 돼서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었고, 우리 방송으로 예 인사해요 라고 예 마지막 인사를 나눴었는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안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이 헛헛함이 있었는데 이제 꽉 차는 것 같네. 화경 씨 고맙습니다. 자, 설공 씨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자, 오늘 이행시, 아, 이행시가 아니죠. 이행시가 아니라 오늘은 말씀 퀴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뿅뿅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 가운데에 이 뿅뿅은 무엇일지. 야, 초성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디귿디귿이다. 디귿디귿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오답들이 있는지 오답들 벌써 좀 살펴볼까요? 아, 이거 빠지면 안 되지. 덜덜덜. 노하기를 덜덜덜덜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예, 그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보겠습니까? 아, 더덕 나오네. 아, 더덕 나와야지. 예, 노하기를 더덕하는 자는 덩기덕 쿵 더더덕 한다. 자, 또 함께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야, 오답 더 없나요? 오답? 예, 오늘 뭐그 정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위트 센스 재치 있는 오답으로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오답 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더더더예 김오명. 예, 노하기를 더더더 노회라고 더예 그러면 안 되지. 안 됩니다. 노하기를 디귿디귿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을 심어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도도. 아, 도도하다. 아, 좋네. 노하기에 도도해야지. 그죠? 노함이 나에게 쓱 와. 쓱 와. 어, 나랑 뭐 친구 가지고 쓱 와. 그때 도도하게. 아니, 저리 가. 아, 명철하다. 예. 도덕 나오네요. 도덕. 덕담 나오고 있고요. 단디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단디 하는 자는

당당 하는 자는 야 당당 당당하면 나와야지 우리 춘하 누나. 슈퍼. 자 유라자부님 노하기를 독도하는 자는 애국자네. 자나깨나 독도 생각.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달리는 하니 아니고요. 찬양하는 하니. 예.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풀어보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 가운데에 디귿디귿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노하기를 디귿디귿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자 디귿디귿에 이렇게 많은 그 표현들이 있는지 몰랐네. 예, 닭달 나오고 있고요. 닭달나무야? 예, 닭달나무. 예, 닭달 나오고 있고요. 또, 야, 이성훈. 댄디. 아, 건디가 또 댄디하지, 그지? 예? 아니에요. 오늘 너무 댄디하지 못한 목소리다. 그지? 예, 오늘, 예, 평소 같으면 뭐 이렇게 좀 뭉개고 들어갈 텐데, 오늘 너무 안 댄디한데, 예, 댄디라고. 예, 죄송합니다. 예, 대댄디 뭐야? 예, 대댄디가 뭐야? 대댄디가? 예? 하늘 땅 저걸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딩동. 딩동 나오고 있고, 돛대. 예, 둥둥 나오고 있고요. 디딤. 디딤 좋네. 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드디. 노하기를 드디 하는 자는 자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귿디귿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이었을지 정답은 바로 더디였습니다. 더디. 예, 더디. 성공 빵빠르 대신에 아니 무슨 축하 뭘 축하하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 아멘. 노하기를 더디 하여서 명철한 하루를 보내실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번호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함께 묵상하시자라고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어요.

자,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 중에 명철 장로님 계시지 않나요? 라고. 천명철. 하늘까지 명철하죠. 천명철. 오늘 입장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9시 45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김경숙 씨. 피디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코감기 걸리시는 것 같아요. 코, 목이 약한데도 방송 펑크 내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약간 좀 그랬나요? 예, 환절기 때마다 약간 좀 This is go full에 약간 걸리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저도 약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고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나아서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약간 DJ가 코 목이 약하다 이게 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예 아프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죠? 별로 그쪽이 약하다고 예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저도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았는데 최종은.

그래서 좀 그런 것 같네. 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보경 씨, 다들 독감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유행 심하대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요즘에 그 독감, 뭐 코로나 이게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죠. 좀 다행히 뭐 저는 뭐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뭐 문제가 크게 있는 건 아니어서. 근데 목소리가 그래서 그렇지. 예. 그래서 다들 조심하시고 독감 뭐 예방 접종은 꼭 하세요. 예. 독감 예방 주사는 꼭 하시면 좋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이 함께 오셨습니까? 우리 하창수 씨께서 피디님 그 행복 백화점 기증 물품 잘 도착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예, 잘 도착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하창수 씨께서 또 우리 한가위를 앞두고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또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 감자 라면을 열 박스를 그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 주에 월요일 행복 백화점 시간에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또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 월요일에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권경화 씨,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약한 거 하나 정도 애교로 품고 가세요. 예, 강한 거를 찾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강한 거 찾는 게 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활짝 피어나. 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에볼라는 아니겠죠? 예, 아닐 거예요. 그냥 목소리가 그런 건데. 오랜만에 듣는데, 에볼라.

자, His Planet Star 띄워드리면서 네, 1부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얼른 얼른 남기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립니다. 이따 다시 만나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창원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창원 온천교회 강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교회와 사뭇 다른 성찬식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찬식 때 각자의 먹을 것과 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와서 그것을 통해 성찬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준비를 했지만 그 시대 때는 각자가 준비해서 모였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집안의 형편이나 신분에 따라서 식사의 메뉴도 다르고 성찬식을 위한 빵과 포도주도 달랐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파당을 짓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성도이면서 하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시중 들다가 정작 자신의 식사를 못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0: 그러니까 서로가 불공평한 모습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위하여 그 자리 피를 흘리고 또 살을 찢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차별이나 소외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29절에서 이 성찬식으로 하여금 소외를 시키거나 상처를 주게 되는 성도가 있다면 죄를 짓는 것이면 심판받다 마땅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3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식사하러 모이는 곳이 파당을 짓거나 서로가 서로를 차별한 자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파당을 짓는 문제가 생긴다면 과거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실천 장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누는 장소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며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장소인 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배려함이 없이 무례하거나 조금이라도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희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3: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요,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특수목회를 하고 있는 추학평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전역으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당시 그곳에 많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어오셨고요, 불교 공부와 수양을 오랫동안 해오실 정도로 아주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만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날만은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행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어져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로 전도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전 행복비전교회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지만 확신을 담은 외침이 누군가의 영원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통영 마마클럽을 시작함으로 경남의 8개 시 모두에서 기도회가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진주, 밀양, 사천, 통영, 하동, 산청, 남해군에 세우셨으니 나머지 7개 군에도 기도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의 종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사 시대를 분별하고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경남의 2500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머물 수 있는 아름다운 둥지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주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교회 성장이 물량주의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장으로 가는 진정한 성장이 되게 하시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구분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창원 경남에 믿는 자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적 도약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뿜뿜 라디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빨간

0: 물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FM 98.3 1MHz 센서 FM 92.3 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요. 청취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자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2부 입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이씨 이성훈 씨, 김병욱 씨 함께하고 있고요. 이병우 그리고 하창수 씨도 입장을 맞춰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2부 입장 찬양과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죠. 비야 월십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날마다 굳게 서서 그 길을 전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0: 말씀의 국권이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 자, 2부 출석에 이어서 오늘 출근길에 잠시 깜짝 서프라이즈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2844님도 입장.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70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부터

0: 진행되는 이번 홈커밍 데이는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전국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존과 놀이존,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70, 숫자 70을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는 창원 극동방송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온종일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극동방송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숫자 7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제까지의 또 현황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리고 뭐 오늘 다음 주 초라도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차로 이제 뭐 따로 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일단은 신청은 남겨주셔야지 신청을 해주시면서 뭐 자차로 이동하겠습니다라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인원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즐길 거리들 뭐 볼거리 먹을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따로 뭐 저 식당을 안 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먹을거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대별로 즐길 거리들, 볼거리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감히 드려봅니다. 그래서 온종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셨던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또 극동방송의 시간들도 우리가 함께 기대해보는 그런 시간 우리 홈커밍 데이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숫자 70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클릭하셔서 작성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주와같이 길 가는 거 차량 들으신 이후에 오늘의 코너죠. 성경수사반장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0: 성경 수사 반장.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성경 수사 반장 두반장.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특급 반장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서 한 걸음에 날라오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냅다 날라오신, 우리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김반장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통영에서 안 날아오고, 예. 오늘은 저 위 천안에서 날아왔습니다.
0: 천안에서 네. 날아올 일이 뭐가 있죠?
1: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완전히 그 총회 기간이었는데.
0: 그렇군요. 벌써 뭐, 그때가 됐나요?
1: 네. 뭐 부족하지만 또 총회를 섬겨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아주 급하게, 그리고 또 진심으로 교단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지금 빨리 여러분 만나보고 싶어서 단숨에 날아왔습니다. 거기서 비행기 안 탔는데 날아왔네. 예.
0: 눈썹을 흰흘리면서 날아오신 우리 김반장님과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성경 수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0: 근데 진짜 총회 얘기를 들으니까
1: 네.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참 그 옛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 있죠. 그 세월이 화살같이 빠른다.
0: 쏜살 같다.
1: 2026년도 시작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들뜰 때가 엊그제 같은데.
0: 그러니까.
1: 벌써.
0: 야, 정말 빠르다.
1: 벌써 9달이 지나갑니다.
0: 와.
1: 야, 굉장하네.
0: 아니, 작년에 그 교단별로 총회를 한다 해가지고 관심을 가졌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1: 네.
0: 벌써 또 올해의 총회를 이제 하게 되는 시즌이에요.
1: 작년에 이제 그 좀 이슈들이 많았죠. 굉장히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뭐 좀 그 우리들의 기억에 좀 오래 남긴 한데. 그러나 올해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 잘 교단들마다 마무리하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뭐 1년 예. 우리 이 PD님 같은 경우 1년이 뭐 그렇게 아쉽지 않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아쉽습니다. 예. 1년이 또 가버렸습니다.
0: 다 아쉽죠. 예, 다 아쉬운 거고. 예, 단지 속도가 조금 다르다. 예, 우리 김 반장님은 이제 뭐 한 60km의 시속으로.
1: 아니지. 예. 120km라니까.
0: 꽃배기를 시키세요.
1: 빠릅니다. 예. 아주 빠릅니다.
0: 정말 빠릅니다. 이 빠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헛된 것을 붙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1: 네. 예.
0: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좀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는 요즘입니다.
1: 네, 성경도 예. 기억나죠. 때를 아끼라고, 세월이 그렇죠. 악하다고. 예. 우리 스스로 좀 시간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주설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보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딱 좋은 계절,
1: 네.
0: 이 가을에 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 성경 수사 반장 이 시간은 성경 퀴즈를 수사 형식을 펼쳐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 네.
0: 총 세 가지의 성경 퀴즈를 드릴 텐데요. 각 문제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1: 네.
0: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1: 네, 샵 0981 우물정 0981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성경 어딥니까, 김반장?
1: 네,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는 뭐 신앙적인 어떤 결단 이런 모습들이 굉장한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꼭 받는 그런 입장에서 다니엘

0: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1: 아, 지난주에 또 깊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에서.
0: 네, 예, 예.
1: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첫 번째 수사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중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중 씨 나와 주시지요.
2: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중입니다.

0: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 아주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은 제국 전역에서 이름난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모든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자신의 속마음에만 묻어둔 비밀스러운 일을 알아맞히고 그 의미를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황당한 요구에 온 바벨론이 발칵 뒤집히는데요. 하지만 왕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아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알아내지 못하면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죽음의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급히 왕에게 사람을 보내 시간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끝에 마침내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요. 왕에게 달려간 다니엘은 마치 왕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그 실체를 상세하게 설명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 덕분에 평소 다니엘을 시기하던 바벨론의 술갱들마저 모두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알아내고 명쾌하게 해석까지 해낸 다니엘을 보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체면도 버린 채 그에게 넙죽 절을 합니다. 다니엘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를 높인 것이었지요.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를 인정해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지만 경험한 당사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다니엘이 완벽하게 해석해낸 이것. 결국 다니엘을 제국의 총리로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만든 결정적 도구였던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사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이상중 씨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 네, 좋습니다.
1: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이것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석을 네.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2: 예. 아닙니다. 해석을 능가해서 왕이 왕만 가지고 있는 왕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을
1: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는 상태.
2: 알았죠. 예.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졌던 이 실체를 알아내고 그 알아낸 실체에 대해서 해석까지 명확하게 해주는
1: 그렇군요, 그렇군요.
2: 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모르는
1: 그렇습니다.
2: 것일 수밖에 없죠.
1: 그러니까 뭐 황당한 요구였죠. 예.
2: 사실은 이런
1: 건 왕의 입장에
2: 있을 수 없는
1: 그렇죠.
2: 일이죠.
1: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맞춰봐. 해석까지 해봐봐. 이런 거니까
2: 네.
1: 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0: 네.
1: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문을 여셔서
0: 네.
1: 다니엘이 거기서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하게 되는.
0: 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보면 금방 우리 이피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음식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음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칼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음식이 나올 때는 칼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등용하는 다니엘은 드러나지만 등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1: 네.
0: 뭐 음식 요리의 칼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오늘 다니엘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 깨뜨려서 알게 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결정적 도구가 되었던 이것.
1: 이것.
0: 아.
1: 이것이 무엇일지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기를 저희가 예, 네.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보기가 너무 많네.
1: 예,
0: 아.
1: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0: 꿈,
1: 2번
0: 끼,
1: 3번
0: 깡,
1: 무슨 말 들어보도 4번
0: 꾀,
1: 5번
0: 꼴.
1: 이거 오끼 그거 아니에요? 예. 꿈끼 깡깨 꼴. 이거 오랜만에 보네.
0: 네.
1: 자,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0: 우리 이 친구들이 다 한자다, 그죠?
1: 예, 예, 예.
0: 외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
1: 그렇습니다.
0: 꿈이었을지, 끼였을지, 깡이었을지, 꾀였을지, 하나님께서 꼴을 사용하셨을지.
1: 예.
0: 아, 어렵다.
1: 정답이 무엇일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해낸 이것은 무엇일지. 아, 이게 뭐 그 사실은 네. 근데 문제 보기를 보니까
0: 네.
1: 다른 거를 고르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0: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준 거다, 그죠?
1: 예, 예. 보기 자체가 그냥 힌트인 거죠. 예. 네. 자,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0: 아니, 잘 모를 때는 예. 앞에서부터 찍는 것 아니에요?
1: 예.
0: 거기까지.
1: 자,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반장,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정답은요?
0: 1번 꿈이었습니다.
1: 꿈이 정답이었습니다.
0: 네, 사실은 이게 여러분 한번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을 잊어버렸다고는 안 했어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황당하고도 괴이한 꿈이기 때문에 아 이게 뭘까? 그것에 대한 아주 궁금증을 가졌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뭐 꿈을 애쓰가는 점쟁이들, 박수들, 술사들 모두를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수천 명은 모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춰라.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해내라.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아니, 우리는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는 자들이지 왕이 개인적으로 꾼 꿈을 알아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신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맞혀라. 알아맞추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결국은
1: 답답한 상황이네요.
0: 그렇죠. 예.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알아맞추지 못하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모두 다 처단해서 죽여라. 실제적으로 왕이 재판에서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 칼을 든 사람이 그들을 죽이러 달려갈 때 다니엘이 발견하고서는 여러분 잠깐 멈추시오. 왕에게 내가 이 꿈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멈춰달라고. 결국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게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신이야말로 참 지혜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려달라. 다니엘을 픽업하는 하나님의 도구 꿈이었죠. 근데 이게 단순한 꿈을 생각하시면

0: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바빌론 느부갓네살 사립권 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수사는 바로 꿈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탐정 백도일군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백도일군과 네. 우리 김반장 두 분의 대화를 통하여서 총 세 가지의 단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것을 무엇인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백도일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일군 나와 주시지요. 안녕, 난 성경탐정 백도일. 성경 속 사건들을 파헤치는 탐정 중에 탐정이지. 이 반장님, 김 반장님, 두 반장님께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땐 언제나 날 찾아오신다고. 나와 함께라면 너희도 성경 속의 진실들을 찾아낼 수 있어. 어때? 같이 해보지 않겠어? 좋았어. 오늘도 시작해보자고. 진실은 언제나 하나, 너, 너, 너. 안녕하세요, 반장님. 아, 총회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셨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수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은혜롭게 잘 마무리됐는지요, 총회는?
0: 도일군, 뭐 자네가 관심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뭐 일이 잘 풀렸지 않겠나? 물론 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자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 정말로 고맙네.
1: 네, 반장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무슨 일이든 예,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성경 함께 수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지.
1: 첫 번째 단서부터 주시겠습니까?
0: 첫 번째 단서는 이들이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젊은이들이었는데 이른바 다니엘의 새 친구라 불리던 사람들이었다고 해.
1: 아니, 반장님,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간 다니엘의 친구라면 세 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 이 타깃이 세 명이나 되다니 오늘 순서가 꽤 난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 도일군, 뭐 걱정하지 말게. 자네 머리면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게다가 이 세 사람은 늘 하나의 이름처럼 묶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재범께서도 뭐 단번에 눈치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
1: 하지만 반장님, 저는 이분들 사건 기록만 보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0: 왜?
1: 이 젊은
0: 왜?
1: 나이에 나라를 잃고 제국의 볼모로 끌려가다니요. 만약 제 인생이 그랬다라고 친다면 너무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0: 아이고, 도일군, 뭐 자네 생각과 달리 뭐 이들은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다고 해. 오히려 뭐 낯선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
1: 아니, 상황이 어찌 됐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버텨냈다라.
0: 그럼.
1: 이 보통 깡단이 아닌데요. 자, 반장님, 두 번째 단서를 주시죠.
0: 이 사람들이 바벨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두에게 절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세 사람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면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1: 아니, 반장님, 당시 바벨론 왕은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0: 그런 존재였지.
1: 그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거, 스스로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0: 이들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다고 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에게 물어볼 꿇을 수 없다. 비록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도 절대 경배할 수 없다고 아주 제국 한복판에서 생명을 걸고 선언했던 거지.
1: 이 바벨론 왕이 그걸 가만히 뒀을 리가 없을 텐데요. 설령 왕이 이들을 아껴서 그래 이번에 눈 감아 줄게 라고 했어도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사형을 촉구하면서 들고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자네 추리가 아주 정확해. 왕은 어떻게든 이 인재들을 살려보려고 직접 회유하고 설득까지도 했다고 하고 기회도 주었다고 해. 하지만 이들은 끝내 그 뜻을 굽히지 않았지. 결국 화가 난 왕은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고 말았다네.
1: 숨이 막힙니다. 제국의 법령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는 수순이겠지만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도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걸까요?
0: 도일군, 뭐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하셨으니까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타협을 할 수 없었다는 결단이었지. 신앙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순교의

0: 의지였던 거야.
1: 불길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이들의 굳건한 믿음이라 참 대단합니다. 자, 반장님 마지막 단서를 주시죠.
0: 마지막 단서인데 놀라지 말게 자네. 이 세 사람이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거기서 살아 나왔다고 하더라고.
1: 아이, 반장님.
0: 응.
1: 풀무불이 쇠물을 녹이는 곳입니다. 쇠를 녹이는 곳이에요. 쇠를.
0: 그렇지.
1: 게다가 화가 난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지시를 했다면서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0: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완전히 결박당한 채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는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한 줌의 채로 사라져야 맞는 거지.
1: 아, 쟤도 안 남죠. 쟤도 안 남아. 상식적 불가능해요. 뭐 잘못됐어 뭔가. 심지어 옷과 모자까지 쓴 채로 묶여 있었고 이들을 던지던 병사들조차 그 열기에 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지.
1: 그런데 살아났다니요.
0: 아, 도일군, 뭐 인간의 모든 계산이 끝나는 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셨다는 거야.
1: 그 불길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0: 그렇지.
1: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이들을 구출해내셨다.
0: 정답이야 정답.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결단한 백성들을 지켜내시지 이 세 명은 불길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탄 냄새조차 배지 않은 채 무사히 살아났다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1: 대단합니다. 그렇지. 대단해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구덩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이 세 사람의 굳건한 믿음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0: 나도 박수를 보내.
1: 자, 제보건 여러분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세 명이 누구인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을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의 젊은이들. 그들은 절망하는 대신 낯선 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거대한 금신상에 절하라는 바벨론 왕의 어명이 내려지는데요. 단 한 번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목숨과 지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왕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굳건한 믿음. 결국 이들은 병사들마저 태워버릴 만큼 거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그 죽음의 불길 속에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한 줌 채로 사라졌어야 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내셨던 것이었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했던 다니엘의 새 친구. 이들의 이름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추리였어. 두 반장님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총총요. 네, 오늘 두 번째 수사 만나봤습니다. 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0: 그렇습니다. 예.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것도 그 황관장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진 거고요. 그 이스라엘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숨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것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뭐 신앙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송입니까?

0: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를 던지면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결단적 신앙이지요. 우리는 다니엘의 멋진 신앙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의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신앙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총리는 아니었지만 요즘 말하면 도지사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아주 고급 그 관리들을 맡아서 바벨론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전했던 사람,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긋나게 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대명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멋진 삶을 우리도 이들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또 새 친구 너무 멋있습니다.
0: 아, 예, 그럼요.
1: 정말로 도전이 많이 되는 네. 그런 분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도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개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목숨을 건 네. 그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야. 어찌 해야 되겠노 이거를.
1: 열심히 해야지. 자, 다음 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워지는데.
0: 네.
1: 자, 다음 수사, 마지막 수사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김반장님.
0: 네.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풀무불.
1: 예.
0: 풀무불은 요즘 말하면 쇠를 녹이는 거거든요.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쇠를 녹이는 온도는 1539도입니다. 그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1539도의 쇠가 녹는데 여기에는 이 쇠를 녹이는 온도보다도 7배를 더 강하게 했다고 하니까 가장 높은 온도에서 녹는 쇠가 오늘 과학으로 가볼까?
1: 한 만도 되네.
0: 텅스텐이라고 하는 예. 텅스텐이라고 하는 그 금속인데요. 그거를 녹일 수 있는 인간 한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온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던졌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안 죽었다 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불 속에 던져진 세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 거기에 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불신자인 이 왕으로부터 목격하거든요. 그런데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세 명은 알겠는데 한 명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자기가 증언하고 있는데
1: 그렇군요.
0: 그게 누군지를 여러분이 갈로레 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1: 다니엘 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마치 이것과 같도다라고 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라고 나와 있을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예.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
0: 네.
1: 아들은 아들인데
0: 네, 예.
1: 무엇의 아들인지
0: 네.
1: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왕은 이분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1: 아, 힌트 한번 드릴까요?
0: 드릴까요?
1: 보기?
0: 네, 좋습니다. 네.
1: 1번
0: 신들의 아들.
1: 신들의 아들. 2번
0: 풀무의 아들.
1: 풀무불의 아들.
0: 풀무불의
1: 아들. 아들.
0: 네, 불의 아들.
1: 3번
0: 김서방의 아들.
1: 김서방의 아들.
0: 저 김서방인데.
1: 김서방. 이러시면 안 돼요, 김서방. 자, 신들의 아들, 풀무의 아들, 김서방의 아들 중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어디로 보내시면 됩니까?
0: 샵 0981 우물점 0981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부터 수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반장. 네,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통사정을 했다라는 게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 아니었겠습니까? 포로 신분인 그들이 왕에게 목숨을 구

0: 국원에도 모자랄 판에 왕이 먼저 사정사정을 했다라는 건 쉽게 이게 뭐 납득이 가지가 않는데요.
1: 아, 이 반장님, 저도 그 점이 참 흥미롭군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이 하지만 이 유다에서 끌려온 세 명의 젊은이들은요, 너무나 뛰어난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지요.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내려고 왕이 직접 나서서 아주 통사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0: 대제국의 왕이 그 정도로 다가왔다면 충분히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왕이 또 이 정도까지 하는데 뭐 슬쩍 한번 절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양보를 안 했나 봅니다.
1: 그렇죠. 이 반장님, 그런 현실적인 생각도 무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신앙에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회색지대란 없는 거지요. 이들은 신상에 절하는 문제는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넘어서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묻는 정체성의 문제였던 거지요.
0: 그래요. 그 확고한 결단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그 끔찍한 풀무불에 던져지고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거, 이거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키셨다는 걸 감안해도 굉장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1: 이 반장님, 사실은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열기에 다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순식간에 제가 될 줄 알고 지켜보던 왕이 돌연 눈을 번쩍 뜨며 그게 놀라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0: 아니, 뭘 봤길래 뭐 놀랐단 말입니까? 상상조차 못해본 그런 일이라도 벌어진 걸까요?
1: 분명 불길 속에 던져 넣은 것은 세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왕의 눈에는 네 사람이 그 뜨거운 불 속에 거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던 거지요. 이 세 사람을 넣어야 하는데 네 명이 들어가서니 실수로 사람을 더 넣었다면 그 신하들은 당장 책임을 져야 할 판이라 왕과 신하들 모두 화들짝하고 놀란 것이죠.
0: 분명히 세 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럼 남은 한 명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가 누가인지 찾으려고 혈안이 됐겠습니다.
1: 그 끔찍한 현장을 가장 또렷하게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었다고 해요. 이 왕은 그 네 번째 사람이 그 앞선 세 친구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존재라는 것이 단번에 발견했죠. 그리고 바로 그분 덕분에 이 나머지 세 친구도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0: 김반장, 그렇다면 왕은 그 기적 같은 한 분을 과연 어떤 존재로 보았을까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 다르게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한 그 네 번째 분 왕은 과연 그분을 누구라고 표현을 했을지 다니엘서 3장 25절에 등장하는 그 표현, 정답은 무엇일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인지. 네. 1번
1: 신들의 아들,
0: 2번
1: 풀무의 아들,
0: 3번
1: 김수방의 아들.
0: 왕서방은 없나요?
1: 예. 왕서방.
0: 자, 이제 결과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수사 결과는요, 김반장.
1: 1번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0: 신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들의 아들.
1: 네, 사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신앙에 결단을 한 세 명의 친구들을 보신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기특하고 감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즉시 구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들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신들의 아들 모습 우리 어디 뭐 들은 것 알고 있는 것 기억하는 것 생각해 본다면 저는 확실히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타나셨지만 창조하실 때부터 꾸준히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그 풀무불도 절대로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고난의 현장, 환난의 현장, 핍박의 현장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0: 믿음을 당당히 지켰던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같은 멋진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김만자.
0: 네. 세상은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은근슬쩍 아주 그냥 회유책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뭐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그 한 번이 또 한 번을 낳고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뜻을 정해서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멋진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통영에서 날라온 특급반장 김반장,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은혜로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뿜뿜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 MHz
4: 진주 FM 92.5 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고결하게 살아낸 하루는 천년의 세월보다 값진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탐욕은 우리의 인생을 시들게 만들지만 절제와 지혜는 우리 삶을 푸르게 유지시켜줍니다. 내면의 단단함은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선함으로 채워진 삶은 이 세상에 머무는 물리적 시간보다 훨씬 더 깊고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미경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문자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사림교회 임종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남겨주신 분들과 소망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살아계시며 인생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들으시고 소망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0: 소망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직접 전화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와 같이 의사표현해주시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길 원치 않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신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이 난소에 혹이 커서 10월 23일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되도록 수술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처질 위험이 있어 수술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혹이 소멸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잘 되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아픔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난소에 혹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발견하게 하셨고 또 적절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3일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수술하지 않고 혹이 소멸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혹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혹 하나님께서 수술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귀한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크신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군대 간 아들이 오늘 집중훈련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힘들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 하나님 또 우리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사랑하며 아들을 섬기며 또 아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아들을 군대 보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이고 품에 꼭 안아주고 싶은 아들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걱정과 근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집중훈련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특별히 그 군대 안에서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는 우리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다음은 3082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40대 사랑하는 아내가 왼쪽 눈에 백내장이 발병하고 간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치유를 허락하시고 모든 치료 과정과 경제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습니다.
0: 하나님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 되게 하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였고 찬송인데 아내의 육신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쇠약해졌습니다. 왼쪽 눈에 백내장은 생겼고 또 간 건강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돌보며 내가 더 섬기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아쉬움들 또 미안함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눈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전보다도 더 강건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치료의 시간들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서거 누움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을 아시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9339

0: 7397님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며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아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병에서 온전히 벗어나 회복되는 날이 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며 또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육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조성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고침받아서 하나님 육신이 온전하게 되고 아침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눈을 뜨며 또 그 학교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즐거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마음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웃으며 다시 기뻐하며 다시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0: 724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딸 애월이가 경기예고 1학년으로 창원을 떠나 홀로 기숙사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빽빽한 일정과 레슨들로 체력,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딸 애월이가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딸 애월이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애월이를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을 또 열심히 개발하고자 저 멀리 경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먼 곳에 있고 또 함께 할 수 없어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은혜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는 애월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우리 애월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983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시네요.
1: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며 또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작은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언제부턴가 허리가 많이 나빠졌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0: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기적을 짚는 시간, 창원곡동 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10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오늘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아이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오늘부터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이 되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아멘.
3: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쁜 딸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사랑하며 웃으며 그렇게 눈을 마주하며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또 저 멀리 영국까지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멉니다. 너무나도 머니

0: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길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길을 책임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의 날개로 감싸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많은 공부들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만남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로 인하여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딸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43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둘째 딸이 돌 지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데 감기 몸살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셨습니다.
0: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딸을 주시고 또 딸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딸을 통하여서 또 예쁜 손주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육아를 한다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 갓 지난 아이를 보아야 하는데 또 몸살로 인하여서 심히 고생하고 있는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워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보듬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생명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고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580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과 딸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타지에서 지내는 아들과 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사람과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두 자녀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평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 위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과 참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먼 타지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지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전히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그 자리에서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이 생명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0: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에 묻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 영원한 것을 구하며 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늘 그 구원으로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1040님 추수 명절이 되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가족 일가 친척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족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명절을 통하여서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귀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들입니다.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지만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오늘 이 생명의 신비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리석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서 다시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긍휼의 은혜를 올 추석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친척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그 주 앞에 무릎 꿇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645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아들 지훈이가 체육대학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힘을 다해서 준비했사오니 준비한 만큼 필요한 결과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지훈이와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올해 이 대학 진학을 위하여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더 응원했었고 기도했었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훌쩍 지나서 어느덧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서울까지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아셨고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그 모든 시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금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들 지훈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825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꼬리뼈가 골절되어 골반 전체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입원하여 누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골반뼈가 빨리 붙고 통증이 완화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네. 많이 힘드시겠네.
0: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참 분주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0: 하나님을 놓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꼬리뼈가 골절이 되어서 꼼짝할 수가 없고 통증은 심하고 또 여러가지 또 앞날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만 갑니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태어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의 손잡고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전히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마지막 기도입니다. 2257님, 자녀 은솔이가 내년이면 중학교 진학을 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중학교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혹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은솔이가 중학교에 가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의 선생님,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솔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이제 또 이제 중학교 진학을 앞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어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따라가는 우리 은솔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즐거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솔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또 우리 은솔이도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솔을 통하여서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창원국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림교회 임종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작의 최상일 PD 그리고 저는 경화교회 송미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 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도 가면서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신다 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는 복은 따놓은 당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복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일지라도 구하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복을 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이 땅의 끝의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아직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물질도 구하시고 건강을 구하시고 범사에 형통한 일도 담

위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여 복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안 오는 것, 즉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헤아려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죄악을 품는다는 것은 그 죄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는 그리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으며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굴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악을 지적할 때에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고 하는 등의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아뢰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묵상하시게 된다면 그 다윗의 진실함을 알고 동일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음에서 죄악을 드러내는 씻음을 받게 되는 정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마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얽히고 설키다 보면 미움과 원망이 가득 쌓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움과 원망은 반드시 회개함으로 씻어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 증오, 독한 시기 등은 반드시 회개함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가 된다는 그런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죄도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은 미워하고 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독한 시기가 마음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품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손에 피가 가득해서도 안 됩니다.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취하게 되는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네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그런 죄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청취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위하여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지 마셔야 됩니다.

0: 미움과 원망, 정오, 도간, 시기 같은 것은 다 버리셔야 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이야 이웃이야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자신만 얻으면 편하면 된다라는 식의 그 나쁜 마음도 우리는 버리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어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 2026 추계 부경사경회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장양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호산나교회에서 열리는 지역주민 초청 감사 찬양예배가 9월 22일 주일 오후 3시 진주 장로합창단과 정원옥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속적 인권사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주 양성평등 동행 창립총회 및 특별강좌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복래동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93-715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 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

feedbaum.net 메일 주소 febccw 골뱅이 다음.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2016년 9월 18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올해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 인정과 교류 금지를 결의한 가운데 이단 전문가와 일선 목회자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현 PD가 전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가 계시론과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발언을 지속해왔다며 이단성 판단을 내렸고 예장합신 이대위 역시 자기 우상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교계 전문가와 일선 목회자들은 이번 결의에 대해 진작했어야 할 공식 판단이라며 성도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한편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이단성 시비를 간과해온 한국교회 차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현입니다.
0: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어제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단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과 미래 쇄신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목사, 장로, 부부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 지역별 영적 각성 연합 집회를 열고 120개 이상 교회의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3년 과정의 교회학교 디지털 교재 개발과 다음 세대 육성을 위한 성결사관학교 출범, 신학 필수 교과서 발간 및 교단 헌법 전면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용 기성총회장은 복음의 정체성은 수호화돼 시대를 담는 법과 제도의 틀을 개혁해 경쟁력 있는 교단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타로나 점술 등 이른바 대한영성이 대중문화로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 복음주의 연맹이 소책자를 내고 영적 호기심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영국 복음주의 연맹은 어제 소책자 영적 호기심을 발간하고 세속주의의 한계와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질문이 신의 존재 유무에서 어떠한 신을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이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연맹은 대한 영성 행위에 대해 영적 영역에는 중립이 없다고 경계하면서도 이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외로움을 이해하는 따뜻한 관계 형성과 안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레이첼 에퍼 선교 책임자는 영적인 대화의 마음이 열린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

0: 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내에서도 18세부터 49세 사이 개신교 신자 중 약 30%가 점이나 사주,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젊은 세대를 향한 대안 영성의 침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서울 개혁주의 네트워크가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2026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 대회를 열고 세계 25개 개혁주의 교단 간 국제연대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을 비롯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태국 등에서 25개 교단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개혁주의 네트워크는 시대적 의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안인섭 총신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서울이 아시아와 세계교회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설교를 맡은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는 거룩한 연대로 복음 전파에 나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비와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5도 선에 머무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 한 차례 비 예보가 더 들어있는 만큼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1: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보시나요?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실제보다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수정하시나요? 높은 자존감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외모. 그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예쁜 중독에서 벗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 서희씨 서희씨 아 이번 영상도 대박이에요. 어제 신상 립스틱 바르고 영상 올렸잖아요. 유튜브 조회수 장난 아니에요. 이러다가 품절되는 거 아닙니까? 예?
1: 아, 제가 바른 립스틱인데 유행이 안 될 수가 있나요?
0: 그러면요 소희씨 얼굴이 곧 돈 아닙니까? 아 근데 그 저 다음 스케줄 말인데요, 그 원래 그 일요일은 스케줄 잡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 근데 그 이게 뷰티 쪽 기업에서 좀 크게 협찬을 받은 긴데.
1: 응? 아 괜찮아요. 그냥 잡아요.
0: 어? 교회 안 가도 괜찮겠습니까?
1: 아, 뭐 어때요? 한두 번 빠진 것도 아니고 돈이나 벌죠 뭐.
0: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고 불안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기지. 서희 씨처럼 잘 나가는 분이 뭐 신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1: 아, 뭐 그렇기는 하죠. 아, 근데 왜 이렇게 가렵지? 저 거울 좀 줘볼래요?
0: 네, 여기.
1: 자, 어머,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올라온 거지?
0: 아니 소희 씨, 갑자기 왜 이랍니까?
1: 스케줄 또 취소됐다면서요?
0: 아이 좀 욕심 좀 그만 부리소, 응? 그 얼굴 어떻게 촬영을 합니까?
1: 아니 이거 화장하면 다 가려진다고요.
0: 아이고 그게 될 것 같으면은 일일 이렇게도 안 되죠, 어? 병원 가도 원인도 모른다면서요. 협찬 다 끊기고 저기 제 월급 몇 개월이나 밀렸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도 내가 정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내 더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1: 아니 이렇게 그만두면 어떡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진다니까요.
2: 소희야 일어나서 그 운동이라도 해라.
1: 귀찮아.
2: 오래 쉬었다 이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끼고, 응?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지.
1: 아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방송에 이런 얼굴로 나오면 누가 날 봐주겠냐고.
2: 아이고 꼭 예쁘게 꾸민 얼굴만이 아니라 아 니한테 얼마나 멋진 것들이 많은데 아 그걸 보여주면 되지. 내 딸 소희는 있는 그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 아이가.
1: 응? 있는 그대로 내가 완벽하다고? 아빠 이 얼굴에 흉터 안 보여?
2: 소희야, 아빠에게도 그리고 널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네가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모른디. 이쁜 것만이 다가 아니다. 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에이?
1: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아빠의 말이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서 오랜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방송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흉터 가득한 얼굴 그대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갈망했던 공허함과 그 바닥에서 만난 진짜 사랑,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꾸민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3: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4: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3: 기적이 일어납니다.
4: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여러분,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거 몇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단어들이 많다. 사랑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공의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 모든 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러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단어를 훼손시켰어요. 진리라는 단어를 훼손시켰어요. 정의라는 단어도 훼손시켰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훼손당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했어요.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은 아 그렇다. 은혜라는 말은 다행히도 마귀가 함부로 딴짓을 못해요. 이 은혜는 참 귀해.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란 말 앞에는 거짓이 없잖아요. 은혜는 참 순수하거든요. 빌립 얀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큰 선물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왜 대단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감동을 주셔요. 정말 여러분, 부족하고 취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모세를 보자면 모세는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주셔요.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요, 가늠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0: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교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세 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선교의 수장의 역할을 또 맡겨주세요. 이런 걸 보면은 참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는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셔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렇게 수없이 죄를 지었고 정말 악한 행동을 하고 악독한 삶을 살았지라도 그래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좋은 모델과 같은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0: 율법이 들어오면은 죄가 자꾸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죄가 있는 곳에, 내가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수악한 죄인이었습니까? 정말 감추고 살았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까? 수치스러운 죄인입니까?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그리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함께하고 싶고 같이 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참하게 추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보다 여러분 더 이 비참한 것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막아냅니다. 모든 것이 다 추락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다 받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자면 교회를 우리가 보통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면 맞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교회의 답은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가 도덕적 우월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도덕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굶주린 자들의 모임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이것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초대 교부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을 위한 박물관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도덕성을 과시하러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교회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의 종교 의식을 해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때에 내가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때부터 영적인 생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이 살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실험했거든요. 간절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실험했거든요. 이 간절함, 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 이 마음. 신앙생활의 뼈대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뼈대는 하나님과의 간절함의 끈을 놓치지 않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하실 때 다 용납하시지만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것이에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정가였던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걸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교회 안에 모든 목회든지 사역이든지 집안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 경험으로 내 알량한 지식으로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늘 강조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마귀가 달라붙는다. 틀림없어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마귀가 달라붙어버려요. 과거에 어떤 은혜를 뭐 경험했든 과거에 어떤 기적을 경험했든 상관없습니다. 한순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받았던 은혜도 다 까먹어버립니다. 지금 누려야 될 은혜도 다 놓쳐버립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일 겁니다. 정말 우리 교우들 만나보면 은혜라는 말만 들리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은혜라는 말도 너무너무 가슴 깊이 있게 임박해져서 바뀌어있지만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정말요.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달라요.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달라요. 은혜를 한번 진짜 체험한 성도는요 달라요. 은혜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은혜로운 마음이 채워집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뭔 일을 해보자 그러면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 이런 일 나한테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얘기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계산을 앞서가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 속에, 그 얼굴 속에, 그 언어 속에 향기가 나타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은혜 받은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일부 시간에 이 인사를 했더니 부부끼리 앉으셨는데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고로 실수했나? 근데 은혜 받은 얼굴은요 화해의 얼굴입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요 용서의 얼굴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매끄러운 윤활유가 공급되듯이 은혜는 성도의 삶에 끊임없는 믿음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은혜를 지속시키시는 그 힘이 있는가?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뭐 그냥 은혜 생각만 하면 유지될까요? 지난번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도 은혜 자연주 주겠지 팔짱 끼고 은혜 주십시오. 그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은혜는 유지되어집니다. 시들지 않는 꽃처럼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마음을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그 증거가 여기 있죠. 시작.
1: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없었던 순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영의 눈이 닫혀서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이 간절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결합만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열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육의 눈으로 육의 상각으로 하지 않고 보지 않고 여기에 눈이 열립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성도는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통 다 칠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거든요. 저는 원합니다. 저는 제가 참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를 바라보든 또 우리 시니어 가족을 바라보든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든 집사님을 바라보든 청년을 바라보든 다 이뻐 보여요. 정말요. 이쁘다는 게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그냥 너무 귀해 보여요. 좀 싫은 말을 하고 좀 죄송하게 약간 좀 실수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래도 아이 저러다가 빨리 회복하시겠지. 이게 자꾸 생각되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은혜를 입어서 그래 생각하시겠구나. 그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저는 힘들어서 목회 못해요. 그 은혜가 주어지니까 아유 저러다가 마시겠지 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 장모님이 미국에 오셔서 사위 목회하는데 힘내라고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힘내라고 그렇게 바들바들 짐도 사오시고 뭐 격려도 주시고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장모님 모시고 나이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고 합니다. 폭포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일주일을 못 넘기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합니다. 철화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살려달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일 딱 지났는데 장모님과 목사님이 3일 지났는데 여러분 바이탈 사인 아시죠? 바이탈이 뭐냐 하면 그 뭐 제가 전문 지식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그 병실에 가보면은 맥박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맥박 호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혈압. 요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랍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퇴원했어요.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 목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한 달 만에 퇴원했다?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아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설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죽음의 문턱을 거치고 나니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며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이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주일에 성도들 만나고 말씀을 예배당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매일 받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은혜인 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집안 가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어가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 믿었다. 본인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00001%도 나의 노력에 절대 가미되지 않아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 나의 노력이, 나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보고 선행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정할 수 없는 은혜. 인간의 힘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는 게 아니라 날 찾아오셔요. 내 딸을 통하여, 내 아들을 통하여, 내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 내 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천만의 말씀요.

0: 물론 딸의 역할도 중요하고 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선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선행적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구원의 은혜 받았는데 아멘이죠. 그런데 아멘하고 있는데 살다 보니 병이 생기네. 나 구원의 은혜 받았는데 일이 실패가 생기네. 나 구원의 은혜 받았는데 몸이 아프네. 내 구원의 은혜 받았는데 자식이 잘 안 풀리네. 이런 분도 계실 거죠. 그때 여러분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마귀가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속삭이는 얘기가 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네 삶이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만들어? 은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 마라. 무슨 내 인생에 은혜가 있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여기에서 실족하고 예배자를 떠나버립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1: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0: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예, 때를 따라. 이 얘기가 에카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살펴봤더니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장 절묘한 타이밍을 얘기할 때 이 때를 씁니다. 에카이온.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눌리고 또 잘되고 못되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때를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돕는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보에티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위급한 비명소리를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와서 긴급하게 구조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우리가 아플 때 외로울 때 실패할 때 낙심할 때 심지어 유혹에 넘어졌을 때 신음할 때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는 법 없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보에티안 구조의 손길로 은혜를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좌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성소예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고 나오는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지성소 들어갔다 바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의 보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이 예배도 그냥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자 아니고 찬송을 듣고 돌아가는 자 아니고 헌금을 드리고 돌아가는 자 아니고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나올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죽어졌던 나의 영적인 생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히 나가래요.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담대히라는 말을 썼을까?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파레시아는 뭐냐면 숨김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나무 뒤쪽으로 숨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겠어?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무슨 염치로 은혜를 구해? 이렇게 마귀가 주는 자꾸 속상임에 죄책감에 무너져서 기도

0: 교회의 자리도 안 가. 섬김의 자리도 안 가. 때로는 교회가 콜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도 내가 뭐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안 가. 자꾸 하나님을 피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는 것보다 김사장 찾고 백사장 찾고 이사장 찾고 세상의 인맥과 돈을 쫓아서 힘을 쫓아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의로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 마귀는 계속 가지 마라고 하는데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그 자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찾는 그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수단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선지자 하나니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있었는데 유다 아사왕을 책망하고 선포했던 말씀이었어요. 아사왕이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은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선지자 하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1: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0: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살아있습니다. 예, 말씀을 조금 더 추가해보자면 당대의 이 아사왕은 유다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몸이 약하니까 누굴 의지하는 거 아니?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면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육의 눈, 목사의 눈, 장로님의 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전심으로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자인 저는 말씀을 전심으로 정해야 되고 사람 눈치 의식하면서 설교해서도 안 되고 말씀 있는 그대로 때로는 찔림의 말씀, 때로는 감동의 말씀, 때로는 눈물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합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증거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김기동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저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올 그 자리를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 좀 하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주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시작.
1: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0: 아멘.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며 만나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라고 발견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31편 19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0: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유독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쌓아두신 은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의 눈물로 쌓아오신 성도들, 이름도 빚도 없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선교를 떠나시고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그렇게 마음과 물질과 몸을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저것 토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위기를

0: 만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성도들은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쌓아두셨던 은혜를 제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하게 요 근래에 우리 시니어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셔요. 백수시대라고 하지만 80 넘어가시면 웬만한 분도 다 병에 걸립니다. 다 보십니다. 지난 주간에 직분을 바뀌지 않겠습니다만 한 분 성도를 방문했습니다. 3년 전에도 이분이 쓰러지셔서 방문했을 때도 완전히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교회 나오셨더라고요. 작년에 또 한 분 병원에 또 실려가셔서 고관절이 다쳐가지고 못 일어서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서. 연세를 보자면 속으로, 야, 오래 버티시겠나? 원래 가시겠나? 죄송한 마음이지만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 또 새벽 기도 나오셨거든요. 그 이번에 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 잠깐 가서 보니까, 아유, 걷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제는 연세를 보자면 이제 끝이 좀 가까이 오시는구나.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 소식을 듣고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병원에 안 계시고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잠깐 뵈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또 목사가 온다고 그렇게 환영하고 뭐 노출한 자리인데 오셨다고 하면서 방석을 제일 두꺼운 방석을 제 허리 아픈 거 약간 아신 것 같고 두꺼운 방석 아, 목사님 약이 아시라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앉으시라고 앉으시라고 근데 딱 앉는 순간 눈물이 확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이 귀한 성도가 네가 보기에는 네 생각으로는 오늘 내일 할 것 같지만 이분은 몇십 년간 새벽 기도를 지킨 자다.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쌓아두신 은혜가 이거군요. 그래, 그래 쌓아두신 은혜다. 그 성도님은 잘 살지도 않으셔요.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주택인데 너무 이렇게 계셔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쌓아두신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더 이상 힘과 경험과 인맥을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건강하세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0: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이 고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지금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저 뒤돌아다보지 말고, 뭐냐, 롯의 아내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0: 예.
1: 우리 청취자들도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전도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0: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김희진 사모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들고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시는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아내 김희진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굴 보이스 주인공이시죠.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성악가 베이스 함석헌이고요.
3: 네, 저는 함석헌의 아내 김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4: 근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게 텔레비에도 나갈 거고 또 방송에도 나갈 텐데 이 전국에 나갈 텐데 두 사람 이렇게 부부가 와서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2: 네. 네.
4: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제일 만나고 싶은 얘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2: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혼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찾는다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와이프가 됐습니다.
4: 아니,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갔어요?
3: 네, 목사님.
4: 그런데 그때 직업이
3: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4: 항공사 네. 승무원.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만났겠네요.
3: 네, 맞습니다.
4: 예. 그 중에 아유, 저런 사람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3: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4: 아니, 그런데 남자가. 네.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3: 네.
4: 내가 봐도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3: 맞습니다.
4: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3: 아,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4: 돈 잘 버는 남자.
3: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네. 생각에.
4: 믿음만 좋으면 된다.
3: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남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4: 근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3: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0: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3: 아, 소개해 주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몇 번은 좀 만나고 이제 거절을
4: 아니,
3: 해야 되겠다.
4: 신세가 된다고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
3: 네,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에게 성경적인 얘기 또 막 믿음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서 제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4: 아니,
3: 하면
4: 그럼
3: 좋겠다
4: 함 교수는
3: 생각을 했습니다.
4: 우리 미스 키멀 만났을 때
2: 네.
4: 첫눈에 들었어요?
2: 저는 홀딱 반했죠.
0: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렇게 삼성역 그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와이프가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우라가 싹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아,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0: 그러셨군요.
2: 저를 처음에 딱 보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입모양이 딱 세 글자였는데

0: 아줌나 여기였는데.
1: 에이, 그건 아니었죠.
2: 내가 조영남 윤여정 이런 출연을 했어요. 네. 미국서. 그런데 아. 네. 윤여정 씨가 늘 나한테 해놓은 얘기가 사실 조영남 씨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0: 네. 네?
2: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반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럼 김 집사님은 함석헌 교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1: 저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고
2: 아니 왜?
1: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고 높은 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2: 그래서 목소리는 별로
1: 네 전혀 목소리
2: 대상이
1: 외모,
2: 결혼의 대상이 뭐
1: 직업
2: 안 되고
1: 이런 거 전혀.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 느낌은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2: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1: 네.
2: 그러면 인꺼부부로 쭉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불만도 생기고
1: 저는 모든 부부들이
2: 자기가
1: 다,
2: 원하는 네. 이런 방향으로
1: 네.
2: 100% 안 가는 맞아요. 것도 있고
1: 네, 맞습니다.
2: 돈은 많이 벌어 온다, 안 벌어 온다. 그건 상관이 없고.
1: 네.
2: 그저 자기 사랑하고.
1: 네.
2: 듬직하고.
1: 네.
2: 예. 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을 겨절을 한 거예요?
1: 저희가 사실 만나고 한 달 후쯤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응답이 저희 남편이라는 거 알게 돼서.
2: 그 말씀은
1: 한 달
2: 뭔데요?
1: 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2: 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네. 이 남자면 되겠다.
1: 네, 그래서
3: 마음에 확신이 오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3: 많은 미혼 분들이
1: 네.
3: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걸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데 그 네.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궁금해하시거든요.
1: 아, 네,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가 확 느낌이 한 달 후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2: 근데 제가 내가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1: 네.
2: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김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며?
1: 네, 맞습니다.
2: 제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네. 어떻게 여자가 프로포즈를 먼저 하지?
3: 그 시절에.
2: 굉장히 시집 못 갈까 봐 걱정을 했네.
1: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었죠.
2: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함 교수께서는 저 여자가 아내감이다. 내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0: 네, 그게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왔었습니다.
2: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
0: 네.
2: 근데 내가 알기에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
1: 네, 맞습니다. 네.
2: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1: 많이 있었습니다.
2: 많이?
1: 목사님. 네.
2: 어떤 면에서?
1: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본인이 그 확고한 취향과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을 주셔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또 어떤
2: 아니,
1: 걸 빌리, 먹어도 상관이 없고
2: 빌리브레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네. 집회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호텔에서 나하고 이제 기도할 때
1: 네.
2: 사모님이 왔다 갔다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방을

0: 부모님이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대. 가방 싸는데 그 자기가 다 가방을 싸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가방 내가 싸야 마음에 풀리지. 집사람이 하면 괜히 이거 많이 넣고 이건 또안 넣고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내가 쌀 테니까 당신은 너 쉬라 그랬어. 빌그램 목사님은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이 양반 필요한 걸다 싸주시는 거예요. 그 양반은 어디 가서 석달 부흥하고 와서 가방 나누면 또 이거 다 빨래하고 사모님이 다또 그다음 행선지에 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할수 있는 아내가 대단한 아내라구나.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모든 게다 예민하다. 식사도, 옷도, 자기 차림도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1: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집회 갈때또 목사님 설교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이 남편한테 좀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주셨던
0: 근데
1: 것
0: 내가 이제
1: 같아요.
0: 사람들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거든. 근데 처음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음악 녹음하고 그럴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보기하고는.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순수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나는 김 집사님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예? 아직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밝아졌더라.
1: 네, 맞습니다.
0: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어떤 특별한 한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0: 이렇게 사는 동안에
1: 네,
0: 이제
1: 항상 기도할
0: 남편이 어느
1: 때.
0: 정도 바뀌니까,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은 교회도 댕기고 같은 공연도 댕기고 이럴 때볼것 같으면은 뭐 그전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2: 그리고 또
1: 정말
2: 아까도
1: 행복합니다.
2: 말씀하셨지만 그 김상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희진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이셨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뵙고 목사님 집회 같이 많이 다니고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남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0: 너무 그러면 또함 교수가 좀 교만해질 것 같은데 함부로 해서요. 아니, 저 내가 함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큰 집회가 아니고 몇 사람만 보이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와서 노래해요. 웬만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해요. 반주자도 없고 어떤 때는. 모이는 사람도 뭐 열댓 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뭐만 명이 모인 것처럼
1: 맞아요.
0: 힘을 다해서 노력으로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집회 분위기가 180도로 변한 거예요. 뭐 누구나 다 함석헌 교수 찬양을 들으면 저렇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체육을 한다고 그랬다며?
3: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0: 그런 자기가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낀 건 언제예요?
3: 제가 베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그 일본 공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성령 체험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회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아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로 가면은 이런 성령

0: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되게 터프하고 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까
1: 네.
0: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음식도 좀 가려야 되고 뭐 잠자리도 가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느끼니까 제가 성격이 저절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1: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0: 네.
1: 됐네요, 정말.
0: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예민하고 부족했던 그런 성격들이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0: 네.
2: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0: 네.
2: 자기 부인이 요 이불을 이고 와서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 당신이 여기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은 마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른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는 천사인데
1: 네.
2: 집에 와서는 막 남편이 아내도 기합도 넣고 밥이 이게 뭐요? 예? 집안이 이게 뭐요?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은데
1: 네.
2: 집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거 꼭 마귀 같다. 여기서 살자. 그런 경험은 없어요?
1: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살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2: 자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변화돼
1: 네,
2: 가지고
1: 맞습니다.
2: 집에서 오면 잔소리가 좀 적고 아내 우회하고
1: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아 남편이 변했다. 난또 받아줘야지. 그렇죠?
0: 네.
2: 그래 가지고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
1: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2: 그래서 김 집사님도 남편 노래 부를 때마다 쫓아댕기더라.
1: 네,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그런 곳에 갈수 있다는 게 항상 가서 느끼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3: 그 은혜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잠깐 함께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3: 함석헌 교수님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있어서요. 지금 바디빌더가 되고 헬스 트레이너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하시고 아들은 또 체육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집사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일 많으실 것 같아요.
0: 제가 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네, 라이딩을 좀 하면서, 또 지금은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 밥 정량 요렇게 토마토랑 요런 거 먹고 있거든요.
1: 식단을 열심히
0: 네,
1: 하는군요.
0: 그래서 최대한 아들 앞에서 조금 맛있는 거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저희 남편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종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 함 교수님, 뭐 오페라도 했고
3: 네.
2: 큰 무대에서 노래해봤고, 지난번에 노래한 데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3: 네.
2: 예배 장소가.
3: 네.
2: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되나?
3: 네.
2: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김 목사도 왔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예? 나이 90이 넘은 노인네가 여기까지 비 맞고 왔는데, 나가도 잘 해야지. 그러면서도 큰 무대에서 했을 때, 또 아주 어려운 무대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오페라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 은혜 받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쪽 노래 하는 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 친다. 지금 이제 만약 나머지 여생을 함 교수께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뭐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3: 그래서 제가 계양구청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요, 문화 소외 지역, 그리고 문화 소외층, 그래서 양로원, 요양원 이런 공연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삶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요양원,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함석헌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부인은 비행기 탔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성격,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여기는 평생 노래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0: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
3: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저도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극동방송에 와서 좀 섬기고 있었고요. 후에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제가 극동방송으로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극동방송 와이프가 와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2: 근데 시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데 거부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0: 네,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기도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항상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순간들인지 궁금합니다.
0: 저희가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 기도하고 또 가정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자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1: 네, 저희 아들 한 명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운동에 관

0: 아,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회개하고
1: 아니, 저
0: 네, 더
1: 몇
0: 잘해야
1: 년을
0: 되겠다
1: 승무원
0: 이렇게.
1: 노릇했어요?
0: 저는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저 시니어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0: 7년 전쯤에 퇴사는 했고요, 목사님. 지금은 함석헌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1: 아니,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0: 네, 그때도 기도하면서 몇년 동안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아, 이제 그만둬도 될것 같다 싶을 때 이제
1: 그러면 아들만 키우고.
0: 네, 아들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를 공연이 그때 많이 없었는데 셋이서 이제 막 집에서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고 또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시 또어막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쓰면서 그때 시간을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번번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런 사연이 와요. 샬롬, 극동방송 사랑하는 구남희 집사요. 요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저 잘 사는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길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집사 올림.
2: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또 앱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0: 저는 늘 북한을 위한 기도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져서 평양에서도 저희가 극동방송국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희 남편 같은 찬양 사역자가 그런 평양에 있는 무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2: 아멘.
0: 기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2: 교수님은 어떤 기도
3: 저는
2: 제목 있으세요?
3: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2: 아멘.
1: 사실 두분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뭐 사실 연예인들 많이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석헌 교수 내외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꼬 부부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는 되는 것이 내 사명 같아요.
3: 감사합니다.
1: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대. 참 사람들이 나더러 빌그램 전도대회 할때 빌그램 목사 못지않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통역을 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그래서 두분 내외가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3: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동부성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동부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지금 차 안에서 운전대를 치고 계시거나 혹은 또 혼자 있는 곳에서 홀로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일터에 계시거나 가정에 계신 여러분, 인생을 걷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들이 있죠. 그동안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쌓아 올려놓았던 내 인생의 계획들,

이렇게 살면 좀 편하고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준비했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막막한 순간, 우리는 그런 때를 광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영혼을 가장 깊숙이 무너뜨리는 절망의 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더 무거운 생각, 느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죠.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쉽지만 결핍과 외로움이 길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 어쩌면 더 큰 두려움,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주저앉아 눈물 짓던 이스라엘을 향해 주셨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가장 따뜻한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970년 4월, 굉장히 오래전이죠. 달을 향해 날아가던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3호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우주선의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멈추었습니다. 우주선 내부의 온도는 마치 얼음장처럼 곤두박질치며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에서 무려 33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칠흑 같은 우주의 한복판, 그 허공에 우주선이 덩그러니 남았는데 그 우주선 안에는 3명의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숨막히는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달에 가고 싶어도 우주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완벽한 우주 한 공간, 마치 광야 같은 그런 공간에 이 우주선이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믿었던 최첨단의 기계들도, 또 우주선을 조종할 만큼 베테랑 조종사의 그 뛰어난 실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공간에 그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자급자족, 자급자족의 시간이 산산조각 난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 나중에 그들이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쥐고 있었던 우주선의 조종관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들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이 배운 대로 자신들의 계산과 또 비행 기술로 살겠다고 발버둥 쳤더라면 그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손에서 놔버리고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지구에 휴스턴의 관제탑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데이터와 또 지구의 중력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맡긴 거죠. 내가 조종하려던 손을 펴고 외부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맡겨놓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죽음의 광야를 뚫고 마침내 푸른 바다 위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의 삶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자급자족을 철저히 깨뜨리셨습니다. 농사를 지어 내 손으로 떡을 구워 먹던 익숙했던 애굽의 이집트의 생존 방식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

0: 에서 오직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통장의 잔고가 마치 먹어야 할 빵이나 떡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믿게 됩니다. 내 계획과 내 실력이 철저해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손에 쥔 떡이 떨어지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또 내 계획대로 뭐가 되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덜컥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내 손에 쥔 떡이냐 아니면 그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묻고 계시죠. 성경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눈물겨운 기록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고달팠지만 거기가 무너지고 망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은 있었지만 헐벗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지만 결코 짓밟거나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더 단단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 이끄시는 사랑의 학교, 그것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아픈 광야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광야의 가장 극심한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겪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완전히 버림받으셨기에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에는 더 이상 버려진 광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결핍과 외로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룩한 신호인 줄 믿습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동불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D 극동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5화 홀로 남은 사람 1890년 봄 윌리엄 홀과 그의 아내 셔우드 홀은 조선 땅을 처음 밟는다. 그들은 정동에 스크린턴 선교사가 세운 시병원에 들렀다가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다.
1: 윌리엄, 로제타, 드디어 오셨군요. 귀한 두 명의 의사가 오시다니.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2: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1: 처음엔 양반들만 왔는데요. 이제는 소문 듣고 누구나 다 옵니다.
3: 여기가 글로만 보던 정동이네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따뜻하고.
1: 그렇죠. 저기 사람들이 얼른 치료해달라는 뜨거운 눈빛 보이시죠? 아마 그것 때문에 더 따뜻하신 겁니다.
2: 그러네, 로제타. 저분들 왜 우리끼리 여기서 웃고 있냐는 눈초리야. 스크래튼 선생님, 얼른 자리로 가보세요.
1: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오셨는데 저만 갈 수 있나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환자 좀 살펴주시죠.
3: 저희는 예? 지금 이제 막 도착했는데요.
1: 사람들 줄 서신 거 보이시죠? 더 뜨겁게 쏘아보기 전에 어서 따라오시죠.
3: 그런데 여자 환자들은 한 명도 없네요.
1: 여기가 하도 남녀유별이라고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없다고 해서 선교회 측에서 따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마침 잘 됐네요. 로제타 씨는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덕기군, 로제타 씨를 보구여관에 안내해 줄래요?
0: 진덕기의 안내로 로제타 셔우드 홀은 보구여관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폭풍 같은 하루를 보낸 두 사람. 그날 밤 정동의 사랑채 안에서 윌리엄 홀과 셔우드 홀은 웃으며 대화를 나눈다.
2: 오늘 어떤 분이 내 수염을 보고 그러더라고. 왜 수염이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지냐고. 때마다 수염을 자른다고 했더니 입이 딱 벌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나한테 효가 뭔지 가르치더라고.
3: 그래? 난 오늘 똥기저귀를 처음 갈아봤다. 어찌나 당황했는지 내 손이 똥손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2: 똥손! 한 분은 내가 약을 건네니까 오늘은 의심하면서 나보고 먼저 먹어보라는 거야. 그 덕분에 오늘은 해열제도 먹었수.
3: 잘 됐네. 난 까만 머리와 까만 눈동자의 아기가 어찌나 예쁘던지 내 손가락을 꽉 잡는데 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
2: 오호, 이 사람. 나는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당신 아주 행복했구만.
3: 너무 행복했지. 그 똥기저귀만 아니었으면.
2: 똥기저귀. 이제야 우리가 조선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네. 하루가 이렇게 짧게 느껴지다니 참 오랜만이야, 로제타.
3: 그러게. 당신과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는 게 너무 감사해.
0: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달빛이 머문다. 어느덧 스르르 눈이 감기는 두 사람. 그들은 조선에 도착한 날부터 쉬지 않고 사람들의 열을 식히고 고름을 닦고 마음을 나눠주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1894년 늦여름. 그 해도 조선의 물은 탁했고 더웠다. 장티푸스가 마을을 삼키듯 퍼졌고 그 속에서 윌리엄은

0: 그러다 그의 열이 더 이상 식지 않았다.
1: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2: 당신 지금 아파. 쉬어야 된다고.
1: 사람들이 기다리잖아.
2: 당신 먼저 낫고 돌봐주면 되지. 그때도 안 늦어. 좀 푹 쉬어.
1: 그렇겠지? 여보, 조선 사람들한테 말이야. 내가 조선에 온 거보다 당신이 온 게 더 큰 복인 거 알아?
2: 그게 무슨 말이야?
1: 당신이 없었다면 그 많은 여자와 아이들 어떻게 됐겠어? 그때 당신이 조선 선교를 결심했을 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미안했어요, 여보. 괜히 나 때문에.
2: 왜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런 것도 생각 안 했겠어? 오히려 이렇게 필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내가 더 감사한 일이고 다행이지.
1: 그래.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야.

0: 점점 힘을 잃어가던 윌리엄은 며칠 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항생제가 없던 그 당시 조선 초기 선교사들은 장티푸스와 콜레라, 말라리아와 폐렴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윌리엄 홀 역시 장티푸스로 조선에서 그렇게 순교하게 된다.
1: 로제타 선생님 말이야, 떠나시겠지?
2: 아휴, 그럼. 남편 잃은 여자가 혼자 남아 뭐 하겠어?
1: 참 착하신 분이었는데.
2: 그렇지. 우리 딸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는데. 아휴,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짠해.
0: 셔우드홀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을 사랑했지만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낡은 트렁크에 조심스레 짐을 담는 아침, 윌리엄의 책 안에 끼워진 편지를 발견한다.
3: 로제타, 이곳은 겨울이 깊네요. 하지만 깊은 겨울 덕분에 차갑게 얼은 손에 입김을 호호 불어주던 당신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요. 로제타, 이곳은 밤도 깊네요. 하지만 깊은 밤 덕분에 당신과 도란도란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따스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로제타, 이곳은 아픔도 많네요. 하지만 많은 아픔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눌 자리를 주셨음을 깨달아요. 로제타, 아무래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게 될 듯하네요. 홀로 남을 당신을 생각하면 깊은 슬픔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조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할 말이 조금 생겼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마음껏 사랑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손 호흡 불며 도란도란 얘기하며 감사한 하루를 살아갑시다.

0: 남편의 편지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떠나지 않고 조선에 남기로 결정한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나 그녀는 오히려 미소 지어 보였다. 그녀는 남편이 그러했던 것처럼 찾아오는 환자를 맨손으로 안았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으나 그녀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1: 아이고, 저 사람 손 문둥이야.
2: 오메오메, 큰일 날 사람이네. 여기가 어디라고 와?
3: 저랑 저쪽으로 가시죠.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1: 아이고, 사모님, 그러다 큰일 나요.
3: 괜찮아요.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4: 아닙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폐를 끼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3: 폐라니요. 찾아주셔서 감사하죠. 괜찮으시면 제가 상처를 좀 살펴봐도 될까요?
4: 점점 상처가 커지고 있는데요.
1: 오메오메, 아, 맞네, 문둥병이요. 아이고, 사모님 큰일 나요.
5: 아이고, 사모님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4: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럼
3: 아, 괜찮아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사랑이라는 더 큰 병을 앓고 있거든요.
0: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손대기조차 꺼리는 이들, 버려진 병자들 곁으로 다가갔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만지고 닦아주고 웃어주고 기도하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 그 마음은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사랑을 믿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5화 홀로 남은 사람 출연 유춘희, 최웅, 임한건, 이은영,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함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나병 환자에 대한 소식들 우리가 보았죠.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이제 지난 앞선 그 8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그 병든 몸을 이끌고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간구를 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죠.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간청을 하죠. 주님,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누군가의 간청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 그런데 이어지는 그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장모 이야기를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무엇이 다른가라는 점 찾아보시면서 말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다른 점을 찾으셨습니까? 두 이야기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 가운데에 무엇이 없습니까? 지금 무엇이 없죠? 네. 답은 다 드린 것 같은데. 답은 알고 계시지만 혹시 틀릴까봐 지금 염려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간청이 없습니다. 간청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녀가 심한 열병을 앓았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이 당시에 열병이다라고 하면 말라리아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도 말라리아에 걸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이제 열병을 앓거든요. 그런 병을 지금 2000년 전에 앓고 있는 거예요. 뭐 정확한 병명은 유추하는 것이겠지만요. 그러니 그렇게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으니 예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병행 동문과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장모의 사정을 예수님께 알렸다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서 간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간청함도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만 짧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고 손을 대셨고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쓰여져 있는 이 동사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고통을 살피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성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치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베드로의 장모의 형편을 아시고 누구도 구하기 전에 그녀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 가운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날이 있지요. 어떤 날은 나병 환자처럼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에는 백부장처럼 사랑하는 이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나의 고통이 너무나도 깊고 또 마음이 다 지쳐 있어서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어 있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날도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돌보심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청에 앞서서 우리의 아픔을 살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칠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열병이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모가 일어나요.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지금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회복된 사람이 이제 그 회복된 몸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요. 저에게도 물론 있고요.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따뜻한 죽을 끓여 찾아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날에는 시간을 내어주어서 함께 가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사람에게 그러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쌍둥이 키울 때 이런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돌봄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도 조금 다르게 다 이제 들리기도 하죠.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병원에는 함께 갈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 이번에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다른 저 사람을 찾아가야지, 아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또한 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붙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당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또 나의 힘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또한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형제 자매를 또한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날 저녁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16절, 17절의 말씀을 새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십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이때에 마을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퍼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픔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지금 이 일을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종도 또한 베드로의 장모와 이날 저녁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저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의 멍에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질병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칠암교회의 한우들 가운데에서도 평안과 견딜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의 걸음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행하심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어지죠?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짐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다 고쳐주신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해결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음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떨까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같이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 계시잖아요.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예, 거라사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것으로 이제 향하십니다. 그렇게 호수를 건너가신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이제 건너시기 전에 한 율법학자가, 이제 서기관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율법학자의 말을 1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의 고백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율법학자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막 느껴집니까, 여러분? 선생님, 제가 어디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시는군요.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열정이 느껴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선생님을, 지금 이 능력의 선생님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한 호칭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보았던 나병 환자와 백부장,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은 퀴리오스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오. 메시아이심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선생님, 디다스 칼레입니다. 다른 호칭이에요.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그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요.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따라 배우려는 그런 마음은 보입니다. 그 열정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열정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그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나를 끝까지 어디든지 따라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이 모습만이 다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20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한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 한 그 말에 그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편히 쉴 자리를 얻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울 곳도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율법학자는

이제 자신양 고백에 그 무게를 생각해 했던 것이에요. 어디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어디든지에는 이러한 고난의 자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에 감동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까지도 함께하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가 전하는 이 율법학자의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요. 열린 결말로 이제 맺어지게 돼요. 이후에 이 율법학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섬기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내 생각보다 많이 수고해야 되고 많은 시간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잦아들고 내 평안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내 가운데 찾아올 때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고난과 환란이 닥치는 상황 가운데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에 이 일들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영적으로 나음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주신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요, 그 고난의 길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에 끝까지 함께 예수님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길이 평안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가끔은 고난의 길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길로 예수님이 가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길로 끝까지 따라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그렇게 불렀던, 그렇게 높이는 열정으로 그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열정이 한참 높을 때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 열정이 늘 이렇게 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열정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학자도 그 열정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열정이 어디든지 따라갈까? 이렇게 변화되는 순간 믿음의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치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보십니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제자는 열두 제자 안에 속한 제자로 보이진 않아요. 제자의 무리가 있었고 그중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어찌되었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으로 부르고는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눈여겨볼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한 3일장 정도면 되지 않는가? 지금도 우리가 직계의 그 부모님들의 장례는 직장에서 한 5일 정도는 휴가를 주잖아요. 그 정도의 시간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도 기다려 주시지 없었어. 그 정도도 못 기다려 주셨을까? 근데 당시의 장례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체로 사람이 죽은 날에 이제 시신을 안치했거든요. 나사로의 그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 바위를 깎아서 안치를 하거나 아니면 동굴 안으로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돌로 그 앞을 이제 막았죠. 그리고 일부 가정에서는 한 1년 정도 뒤에 유골을 모아서 다시금 안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 이제 조선시대 정도 되겠죠. 3년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제 이 안치 이후에도 장례와 관련된 의무가 가정 가운데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제자의 요청을 아버지의 마지막 장례 절차인 유골을 안치하는 데까지 마친 뒤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먼저 다 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3일의 시간, 5일의 시간, 그 시간을 훨씬 넘어가는 긴 시간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어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이 죽은 사람은 실제로 장례의 대상이 되는 실제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에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제자답게, 내가 살려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같이 살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할지도 누구 가운데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라는 그 무거운 책임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두라라는 그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 일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 이 제자도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함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길로 일어나서 그 회복된

0: 헛된 몸으로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이 한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에 두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놓여진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 일들의 우선되는, 가장 우선되는 그 순서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너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해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삶의 모든 영역과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먼저 따르면서,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따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시간과 생명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여서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 이미 나음을 받은 이 기쁨을 그 사람들 가운데에 전하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일으켜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일으켜주셨으니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르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 칠함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 칠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한절 한절 우리 안에 말씀이 심깁니다. 함께 읽을 때 그 말씀은 숲이 됩니다.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그 숲으로 오늘도 함께 걸을까요?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

0: 마태복음 16장.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0: 마태복음 17장.
1: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0: 마태복음 18장
1: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안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0: 마태복음 19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주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0: 마태복음 20장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에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심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 안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함께 낭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산성 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2: 저는 23살 10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 확신 하나 붙들고 저는 그때부터 4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피곤한 날에도 거리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 없는 무시와 거절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도 있었고 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있고 입을 열지 않으면

0: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두신 준비된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김영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명한 상담가인 오은영 박사님과 배우 시네라 씨가 함께 출연을 해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가정들을 상담하고 코칭을 해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경제반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던 중학교 2학년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9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방 안에서만 지내는 겁니다. 잠시 화장실 갈때 방에서 나오고 하루에 밥도 한 끼밖에 먹지 않고 9개월 동안 그냥 방 안에서만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 보았더니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이 학생에게 있었더라고요. 이 학생은 엄마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엄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엄마와 참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엄마가 길을 가다가 음주 차량에 부딪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큰 충격을 입은 겁니다. 이 학생은 그때부터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방 안에서만 지내고 방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빠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해주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지만 이 아이는 도무지 방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이 제작진이 알고는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을 조금 조금씩 열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자기의 속마음을 틀어놓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큰 상실감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상담을 통하여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엄마는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에게 잘해준 게 없더래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했던 그 일만 계속 생각이 나고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엄마에게 그 엄마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는 그 자괴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변화되며 치유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 프로그램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누군가가 내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한 심정으로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진정한 최고의 상담가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그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역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일으키셨던 기적의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 결혼식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또 흥이 나는 그러한 잔칫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도 이 즐거운 기쁜 잔칫날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뭐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잖아요. 아니, 예식을 시작하면 뭐 30분, 1시간 정도, 그리고 식사까지 하면 2, 3시간 정도 만에 결혼 예식이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일가 친척들을 초대하고 또 동네 사람들도 초대하고 또 친구들도 초대하여서 한 주간 동안 기쁨 가운데 잔치를 벌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생각지 못한 어려움,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 예식을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결혼 예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하객들이 오게 될 텐데 혹시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까? 혹시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을까?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 하객들을, 그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가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상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집안의 수치가 될 수가 있고요.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잔치집에는 아마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재력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식이 높은,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어려움 앞에, 부족한 문제 앞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내 건강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친밀하던 사이가 멀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가족권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력, 경제력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해보리라 다짐했는데 생각지 않은 상처되는 그런 말을 듣고 내 신앙이 뚝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부족함의 문제에 부딪힐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어려움과 부족함에 부딪히게 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에 부딪히게 되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요. 돌발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에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그 모든 문제를, 그 아픔을 진솔하게 아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과 그 부족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 앞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진솔하게 지금 현재 당한 그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어머니를 한껏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가 육체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어려운 상황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좋은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이 가정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문제를 품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기까지 채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바쁜데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하인들은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여 물을 다 채우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대단한 순종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항아리에 채운 것은 물인데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내가 어떻게 입장이 어떻게 되나? 아,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상식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보면 좋은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칼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특별한 최고급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포도주는 최고급의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최고급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인데 이 땅의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가정들의 아픔을 봅니다.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가정들을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떨어졌습니까? 관계가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품으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더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주시고 더 놀라운 회복으로 우리의 가정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한 기적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요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건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닫힌 맘 열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길 소망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성가요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에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속죄하신 구세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온 맘 다해였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편곡으로 듣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들으셨습니다. 승가의 샘에서 전해드리는 마지막 곡은 영광의 주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FEBC 지금까지 승가의 샘 진행의 재근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사무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 2026 추계 부경사경회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장양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호산나교회에서 열리는 지역주민 초청 감사 찬양예배가 9월 22일 주일 오후 3시 진주 장로합창단과 정원옥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속적 인권사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주 양성평등 동행 창립총회 및 특별 강좌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복래동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93-715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 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서점이 아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엄밀히 따지면 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은 내 손에 맡겨지고 다 읽으면 다시 반납해서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이전 사람이 정성스럽게 사용하는 흔적을 발견할 때도 있잖아요. 책이 구겨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읽어준 사람, 책갈피를 키워두고 소중하게 다뤄준 사람.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도 기분 좋게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사실 누군가의 배려 덕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깨끗한 거리도, 잘 정리된 공원도, 질서 있는 사회도 누군가가 다음 사람을 생각하고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사랑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 뒤에 올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책을 통한 작은 배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듯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따뜻해지길 바라며 9월 18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커스 월십의 주님의 사랑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라이브였죠. L-I-V-E, 라이브.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라이브 보내주셔야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출석 단어, 이번 주의 마지막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 선물,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은 금요일 성경 넌센스 아니죠.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성경 퀴즈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살펴보면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2명의 아들, 르우벤부터 뭐 해가지고 쭈르륵 베냐민까지. 이 아들들이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기도 하는데요. 야곱은 이 아들들 중에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유독 예뻐했기에 성경에서는 요셉에게만, 다른 형들 아무도 입혀주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만 이걸 입혀줬다고 합니다. 땡땡옷이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 옷은 무슨 옷일지 성경에 나온 그 단어, 성경에 나온 워딩을 그대로 적어주셔야 오늘의 정답입니다. 땡땡옷, 요셉에게만 입혀줬던 이 옷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올까요? 먼저 조수아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같이 걸어가기에 성도여다 함께 듣고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 나가는 날인데요.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죠. 창세기에서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들이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기도 하는데요.

야곱은 이 아들들 중에 요셉을 유독 예뻐했기에 성경에서는 형들 아무도 입혀주지 않은 이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줬다고 나옵니다. 땡땡 옷이라고 세 글자로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써주셔야 오늘의 정답을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옷, 땡땡 옷. 자음이 힌트를 좀 드리면 시옷, 디귿, 옷입니다. 시옷, 디귿, 옷. 시옷, 디귿, 옷. 오늘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음원공장장 미니PD 충디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남겨주시면, 그리고 내용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드리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노인팅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열방에서만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 또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말씀 충만 은혜의 충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어두운 내 눈발 기사 들으시면서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봉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봉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자원 봉사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그 은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은사를 한 성령,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지체에게 필요에 따라 주셨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봉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체로 사역을 감당할 때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먹여주고 씻어주시기를 원하신다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그를 만져주고 그를 축복하고 씻어주시려고 하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봉사예요. 봉사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게 봉사다. 세 번째 봉사는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냥 노래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공예배만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몸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봉사예요. 다시 말하면 봉사는 우리가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봉사다. 세 가지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봉사는 하나님이 내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것이다. 봉사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봉사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런 봉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온전히 성도를 온전히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봉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 그 부모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리지 못하죠. 그때 어머님 말해요. 너도 커서 자녀를 키워봐라. 그럼 내 마음 알기라. 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장해서 자녀를 양육해보고 자녀를 섬겨보니까 어때요? 우리 어머니 마음,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는 이때까지 꼰대, 어머니 하면 잔소리다. 왜 쓸데없이 간섭하라고 뭐 시크하게 먹는데 내가 정말 자녀를 양육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은혜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봉사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기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은혜 받는 거, 받는 사람은 늘 불만입니다. 주는 사람은 아쉽고 늘 그렇게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 늘 이야기해서 밥을 하는 사람이 밥 투정하는 거 봤나? 얻어먹는 사람이 밥이 되다 안 되다 엉뚱한 소리. 밥 하는 사람 우리 집 사람이 음식을 하면 늘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내가 보면 안 맛있는데 뭐 간이 없으면 삼삼하고 뭐 매우면 얼큰하고 뭐 그냥 그저 한 사람은 너무 보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먹는 사람 얻어먹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도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아 이 마음이었구나 이런 은혜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잊어지잖아. 받은 거 받을 거는 안 잊어버리고 준 건 준 건 안 잊어버리고 받는 거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잘 잊어버리거든. 봉사하면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과학적인 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심해와 달이 근력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빠지거나 보행이 늦어지면 지능이 저하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치매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다리 근육하고 치매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 많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다리 근력은 우리가 보행을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이 다리 근력은 내 기능과 직결된 핵심 대사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리 근력이 내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대사 기관이 바로 해요. 자, 그 쉽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야. 원고를 준비를 했어요.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제가 숙지하는 거 이걸 들고 산책하면서 숙지하는 거 어떤 게 더 숙지가 잘 될까요? 책상에 딱 앉아서 하는 거 1번.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2번이요. 이건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매주 경험을 앉아있으면 숙지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 내 기능도 같이 기능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력과 그게. 제가 그 글을 딱 읽으면서 문득 이게 저한테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치매, 영적 치매 많이 빠지는데 우리가 봉사를 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자꾸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리 걸리기 전에 치매가 걸리지 않는 것처럼 영적 치매 빠지지 않는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봉사한 사람은요 책임감이 아주 강해져요. 쉽게 얘기하면 봉사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자는 약하잖아요. 근데 엄마는요 아주 멘탈이 강해. 우리 집사람 봐도 그렇고 어머니들이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보통 때는 굉장히 잘해요.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희가 이제 언니 집에 갔어. 가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조카가 똥을 산 거야. 밥 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밥 이제 그만 먹어. 성질 좋은 사람은 그냥 잘 나가고 성질 나쁜 사람은 밥 먹어 이러고 나가겠지. 근데 지가 애로면요 똥기지에 가면서 밥 먹는다니까. 아유 이게 뭐 아빠는 그래 못합니다. 보면 여자의 멘탈이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 뭐 요즘 좀 다른 옛날 버전으로 가세요. 딸이 마지막에 왜 어머니 친정어머니 돌볼까요? 며느리가 돌볼까요? 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신실 옛날에 며느리가요. 왜? 책임감. 여러분 사랑 애정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옛날에 며느리가 시집 시어머니

어머니, 시아버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책임감이 사랑, 애정보다 더 강한 거예요. 요즘은 지금 무책임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더 좋다 막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책임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막힌 양떼가 있습니다. 김성준 씨는 사업하잖아. 그만 때려치고 싶을 때 있잖아, 그지? 그 때려쳐요. 이게 내 혼자 문제가 아니라, 내하고도 뭐 이렇게 사업 문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뭐 이렇게 너무 거룩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냥 나는 여기서 먹고 살만 해, 돼. 근데 내가 더 힘을 쓰는 건 내가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돼. 직원 하나에 19세 명, 4명 아닙니까? 그렇죠. 10명이 40명이고, 거래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요, 이런 책임감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봉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손과 발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내가 섬기니까 주님을 내가 직접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경 퀴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 자, 두 번째 힌트, 첫 번째 이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또 그걸 장례식이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그 포도, 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첫 번 이적이란 그 전까지 아직 이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성경에 보면 서로 막 그냥 각자 자기 이야기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때 역사가 많이 나요. 마리아가 종들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는데 종들한테 예수님 시키는데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랑아리가 여섯 개 있었는데 거기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종들에게 그 물을 연회 장소가 아니에요. 연회장, 대빵. 그러니까 연회를 주관하는 장한테 갖다 줘라. 그분이 맛보고 하객들한테 돌리는 거거든요. 갖다 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극산품 포도가 된 거예요. 분명히 이 연회장은 물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너무 좋은 포도주예요. 하객들은 아그 전에 그렇잖아요. 술책이 전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물타가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뒤에 더 극상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디서 가져온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자기가 시켜서 물을 채웠고 그 물로 갖다 준 모든 과정을 아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물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 수없이 일어난다.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셨다, 역사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나 그 현장에서 섬겼던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됐던 사람은 알고 있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난 역사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거죠. 이게 봉사의 자리에서 있는 겁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섬기고 눈물과 땀을 흘린 분들이 그걸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였음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자기와 함께 봉사했던 사람을 나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는 봉사는 수종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봉사를 통해 우리가 진짜 우리 신앙의 친구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어제는 막 그냥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관계는 어디에서 맺어지느냐? 봉사할 때. 그치? 여러분, 어제, 진행하신 분들, 남자분들, 뭐, 우리 여성 회장 다 했는데, 같이 막 재밌게 놀았잖아요. 근데 더 끈끈한 거는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할 때, 늦은 시간 준비하고, 힘들고, 배가 고프고, 집에 가서도 남편한테 혼도 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관계라는 게,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 영적 동역자 얻기를 원합니까? 봉사의 자리에 나가세요. 우리에게도 뭐 정직원 집사이고 이상 집사이고

찾아내서 막 얘기하더니 오늘 대추 하나씩 주죠, 또. 그분들이 못 받아먹었구나. 여러분, 14만 4천에 못 들었는 것 같다. 오늘 대추 좀 따서 하나씩, 우리 교회 대추에 하나씩 막 주고 그랬는데, 내가 둘이, 아유, 어떻게 되는가.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안 맞대! 근데 이분들은 하루에 밥을, 일주일에 밥을 자기가 하여튼 무지하게 자주 먹는데. 그리고 막 모든 일에 같이 하고. 성격이 맞는 건 아니래. 이게 같이 동역할 때.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은혜 가슴에 간직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동역자를 얻기를 원합니까? 봉사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 또 이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봉사는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프리패스요. 그냥 하이패스로 그냥 천국에 싹 들어가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는 심판대가 하나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시상대죠. 하나님이 공의 없다라 우리 심판. 천국은 들어가요. 천국에서 받는 시상대 앞에 우리는 서게 돼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졌다니 봉사를 했다는 거죠. 불로서 시험을 해서 다 타버리면 본제 아무것도 없고, 금은 보석은 불을 질러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게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라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며, 어떤 사람 설렁설렁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 금은 보석처럼 힘을 내서 하는 거. 자, 그 다음 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건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떤가 시험할 거야. 불질러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아니 금은 보석은 불질러도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거 그대로 그럼 복을 받고. 자, 그 다음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거죠.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 가운데 가자면 이걸 좀 정확하게 해석하면 좀 부끄럽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너 왜 농땡이 지나 천국 와서, 그럼 천국이 아니지. 한데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지. 천국 가면 팬티 입은 그리스도인이 있다잖아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팬티 입은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주님께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쪽 강도였어요. 한쪽 강도는 주님 뭐 비난하다가 지옥 갔을 거고, 한쪽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근데 그분 천국 갔어. 근데 문제는 팬티 입은 채로 온 거야. 아무것도 할 일은 없어. 그 천국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 영광 앞에 있을 때. 저는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 형제들은 이제 돈을 잘 버니까 뭐 이제 생신이 한번 하면 이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내 지론이 뭐냐면은, 형제는 한 몸이니까 한 봉투에 우리 같이 다 넣는다. 근데 소득 수준으로 넣는다. 그러나 묻도 따지도 않고 한 봉투로 한다. 우리 형님은 딴 봉투 하자. 부족하면 채워줄게. 싫다. 한 봉투로 하자. 그러니까 늘 저는 뭐 내가 목사니까 뭐 내가 어떻게 잘, 난 바쁘니까 시간이고 뭐고 다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적게 내는 사람, 얻어먹는 사람이 말 많습니다. 불평하고. 그러니까 왜 니 이것밖에 안 하고 내 혼자 다 떠드니까 내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럼 늘 섭섭한 거야. 목회하는데 안 도와주고 뭐 하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나이가 좀 들고 나도 이제 며느리 보고 손들 보고 하니까 이게 부끄럽고 죄송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니는 왜 그랬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 내가 목사라고, 그리고 내가 바쁘다고, 형님들처럼 못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천국이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천국이 아니잖아. 정말 그곳에 갈 때는 눈부셔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여기 있을 때나. 여러분, 처음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집에 살아도 되나? 너무 가분타. 그런 생각 했습니까? 안 했구나. 그 절대 막 진짜 돈.

모아서 모아서 아파트 하나 딱 사서 갔을 때 내가 이 집에 살아도 되나 막 그냥 꿈인가 생신가 그 이상의 영광을 다 볼 때 너무 재수. 근데 그때 남편은 쎄빠지게 돈 벌고 나는 집에서 놀란 거야. 그러면 그 아파트 이사 갔을 때 아내가 남편한테 약간 미안하겠지, 왜지? 아, 너무 이수해갖고 지금만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안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바로 그게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가 봉사 충성했을 때 의의 면류관 생명,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 바울만 위해서요?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해 예비했다. 하늘의 상급, 봉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사자에게 주는 그 상급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봉사는 정리합니다. 봉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로 사명 감당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봉사는 몸으로 드린 예배다. 봉사를 통해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봉사를 통해 내가 더 건강하고 성수가 풍성해진다. 봉사를 통해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그럼 이제 봉사를 해야겠죠? 아멘? 아멘. 자, 그럼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이 봉사를 우리가 주님이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보시면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아, 돼!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는요, 주간을 보고, 지난 토요일, 그 주간에 억수로 아팠어요. 그래갖고, 제가 토요일 날은요, 이게 피크치 올라서, 내가 항상 아픈데 안 아파요. 우리 굉장히 강하고,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막 그냥 속에서 막 토사 강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온몸이 막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네. 근데 몸 막 어린데, 그냥 아파서 했는데 내가 펑펑 울고 있었어. 우리 집사님 오면서 내가 말씀 준비해서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 줄 알아. 아파 죽었네. 그러면 아내들 자, 들어가시라 이러잖아. 그 몸베리가 그러지만, 쉬면 좋지. 주일날 설교도 해야지만, 침례식 해야 돼. 주에 만찬을 해야 돼. 저녁에는 장례배배 가야 돼. 월요일날은 대례적인 치과 수술을 받아야 돼. 목요일날은 경남 성실에서 하는 집회 내가 설교하게 돼 있어. 내일부터는 총회 가야 돼. 뭐, 그건 뭐, 두째 치고라도 당장 내 앞에 있는 거니까 아프다고 그냥 뭐 쉬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뭘 내가 내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을까. 이게 진짜 많이 아파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 막 그러니까 내가 몸을 꽉 웅크리고 이래갖고 막 그래. 부모, 그럼 우리가 집사람도 일하다가 막 견딜만하겠죠. 가더라고. 그래가는데 근데 당장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매달리는 방법뿐이죠. 나는 내 병을 고쳐달라 뭐 해결해라 그런 기도 안 해요. 거의 그게 뭐 100% 안 했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 그거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픈데 내일 설교할 수 있게, 내일 침례식 안 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난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야, 이 거짓말같이 그렇게 며칠 동안 난 아프게 하고 그 피크치였는데 한 10분, 20분 지나서 눈독이 싹 사라졌어. 아무 문제 없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게요, 내가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어떨 때는 걱정이 너무너무 있어서 막 사람이 걱정보다 스트레스지. 겉으로는 하하 웃지만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다 때려치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 하나님이 내 마음 아니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 그럼 그 내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러분 내한테 기도받은 사람 그 말씀 다 인용했을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네. 상상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그저 다른 박쥐한테 어째 곤비치 않습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그 은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해요. 그러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110볼트를 쓰잖아요. 한국은 220볼트를 써. 요즘은 프리볼트를 많이 있으니까 좀 덜한데, 옛날에 일본 가서 그냥 일제 제품을 가지고 220

0: 꽂아가 막 날려먹은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막 110볼트에서 꼽아놓고, 이 왜 드라이가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러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하나님 뜻 전도해라.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하니까 전도도 싸워. 봉사도 싸워. 말이 안 되잖아.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아. 내가 영광. 우리 그렇잖아요. 전도했어.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전도위원회 총무인 우리 이준식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야. 굿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번 전도대회가 대박이 터진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자 했지? 늘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보다 그 목적으로 가는 길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걸 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은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핵심 방법이 뭡니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한다면 잠시 머물러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 그걸 통해 영광도 받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 모든 일을 누구를 하나 혼을 내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더라도 우리 오케스트라를 약간 줄었지요. 여러분 그 애기 갖고 싶은 분 오케스트라 하면 돼요. 다 애기 놓는다고 출산하러 가버렸어. 다 여기도 앉아있으면 애기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은미자매도 그렇고 또 사모님도 그렇고 다 출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 오케스트라 많이 여러분 좀 하십시오. 사랑으로 연주하고 사랑으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밥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역을 하는 자세에 한 가지 딱 이야기 있습니다. 충성하라.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서머나 교회는 너무 충성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짓궂어. 너희가 장차 받을 권한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 그 충성이 뭘까? 여러 가지 정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가대에 충성하고 여러분 목자로 충성하고 사회계에 여러 가지 봉사에 충성할 때 충성은요 초지일간 시종여의란 거예요. 초지일간은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종여의라는 건 처음 가졌던 태도가 변함없이 그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복업 없이. 그리고 초지라는 것은 첫 마음이 변하지, 그제 첫 결심,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처음 가졌던 마음,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초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사랑의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충성되게 초질간 시종여일하게 주님에게 맡긴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세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은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의 30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1: 첫째 좀 감사한 거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없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또 정말 구원받고 또 중직자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는 집사람이 여기에서 와 있던 자원봉사든 어쨌든 섬기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해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와서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처음 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방송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방송국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입니다.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제가 볼 때는 큰 축 가운데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극동방송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북한을 향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을 계속 갖고 가면은 좋겠다.

0: 생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은 특별히 자원극동방송은 처음에 우리는 이제 2세대지만은 우리 앞에 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커버했던 영역이 부산도 또 경상남도 전체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생기고 또 진주에도 또 생기고 또 다른 방송국들이 또 역할들을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전국동방송국을 사랑하는 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만 잘하면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1: 이곳 경남 땅의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특별히 뭐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마마기도회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송국을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파 선교사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데 더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원극동방송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강성훈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강성훈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 르우벤부터 뭐 이렇게 쪼르륵 해서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가 또 되기도 하죠. 아,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들 중에 요셉을 유독, 요셉이 막내일 때,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막내일 때 요셉을 유독 예뻐했기에 형들에게 주지 않았던 요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줬다고 합니다. 형들의 질투가 어마어마했죠. 요 옷, 땡땡 옷이라고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단어 그대로 땡땡 옷이라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에게만 입혀줬던 이 옷,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옷을 막 찢고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이렇게 거짓말할 때 썼던 이 옷, 과연 이 옷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색소폰 연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들으신 후에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이어갑니다.

0: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 이 시간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과 은혜의 고백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전.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의 본문은 참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꿈을 가지십시다, 막 꿈을 비전을 가져라, 막 이런 내용들로 설교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어떤 뭐 비전과 뭐 어떤 꿈 뭐 이런 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왜 자기 꿈을 두 번씩이나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그 요셉을 너무 티나게 좋아했습니다. 그 색동 옷을 입힐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차별을 둔 거죠. 혹시 이 중에 그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외동이 아니라 좀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동생이나 또는 내 형제만 너무 이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아이한테 가격이 한 500원만 비싼 걸 사줘도 그 난리가 납니다. 아빠는 밉다. 아빠는 나를 안 좋아한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이제 그 가정에 그 불화가 생기고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야곱은 아주 대놓고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죠? 첫 번째는?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 하는 건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나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친데 또 치고 또 때린데 또 때리는 건 이제 나쁜 사람인데, 요셉이 지금 두 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여러분, 형들은 아마 그 엄청난 분노에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바본가? 분명히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은 왜 굳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도저히 이게 잘 답을 찾기 어려워서 어떻게 이걸 묵상해야 될까 하다가 한번 제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꿈

꾸지 않으십니까? 진짜 잊고 싶지 않은 꿈들 혹시 꿀때 같지 않으십니까?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고 너무 좋아서 진짜 잊고 싶지 않은 꿈을 꿀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딱그 꿈을 딱꾼 다음에 아, 이 꿈은 진짜 잊지 말아야지 하고 나와서 물한잔 마시고

0: 여보, 여보 일어나봐.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러면 제아내가 아, 왜? 아이고, 나 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꾼 꿈을 막 이야기하기, 여보 내가 꿈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이런 꿈을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내는 어떨까요? 아, 여보 그랬어? 아, 그런 꿈을 꿨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할까요? 안 들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아, 이 사람 또 시작이다,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막 그렇게 하면 저를 막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막 안 된다, 막 등 돌리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어떻죠? 이 꿈을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꿈을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화를 내든지 화를 내지 않든지, 저는 계속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왜요? 이 꿈을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꿈이 있습니다. 잠잘 때 꾸는 꿈 말고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꿈, 그 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그 약속을 전거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때야말로 진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꿈이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어떤 복 그리고 잘 되는 것, 건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다시 기대하고 또 기다린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요셉도 이거 이야기할 때 형들이 미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7세밖에 되지 않았던 그 요셉의 꿈이 마치 허무맹랑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나이가 어려서 저런 꿈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 보다.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절할 수 있겠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꿈은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꿈이었을 거예요.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벌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전하매. 아멘.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꼬꼬마 요셉의 그 꿈이 허무맹랑하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꿈, 주님 다시 오심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야 200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주님 다시 오셔? 라고 말하며 허무맹랑하게 말하겠지만 주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 욕을 들어갈 걸 알면서도 전했던 것처럼 70년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바보같이 증거하고 전하는 정말 전파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님의 증인들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1: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70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이번 홈커밍데이는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전국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존과 놀이존,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70, 숫자 70을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는 창원 극동방송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현재 시각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 충만 은혜의 충전에 이어 피아월십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하신 후에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관련 내용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70주년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가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서울의 한양대학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 운동장을 한 번에 우리가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뮤직 페스티벌도 진행이 되고 맛있는 음식들, 푸드트럭들도 들어오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놀이존, 아 요거 재밌습니다. 놀이존에서 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고 이게 막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정말 간단하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재미난 게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좀 힌트를 드리자면 뭐 달고나 이런 거 아시나요? 달고나 이렇게 바늘로 슉슉슉 해가지고 옛날에 그 오징어 그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고 달고나 게임도 있고요. 제가 또 눈여겨봤던 게임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민속놀이들이 좀 많습니다. 뭐 제기차기나 윷놀이나 뭐 이 투호 던지기나 활 쏘기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놀이체험존의 팀원으로서 낸 아이디어도 좀 있기 때문에 달고나 제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생색을 좀 내봤습니다. 뭐 그런 아이디어들도 같이 함께 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거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몸과 마음만 잘 준비하셔서 그곳에 한양대학교에 오셔가지고 즐겁게 즐기시면서 추억을,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극동방송의 7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원극동방송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부경남권에 계신 분들은 진주본부에서도 출발을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샵 0981번으로 70 남겨주시고 숫자 70 남겨주시고 관련한 사항들을 그 링크를 통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정답을 발표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퀴즈 야곱이 우리 11번째 아들 요셉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셉에게만 지어줬던 그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뭔지 맞힐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색동옷이었습니다. 색동옷. 요 옷이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고급지고 이쁜 옷을 형들은 뭐 이렇게 무채색 흰색, 검정, 회색만 줬다면 우리 또 요셉에게는 야곱 형님께서 알록달록한 예쁜 옷을 줘가지고 형들의 괜히 시기 질투를 사게 만들었던 그런 옷이 바로 색동옷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은혜 충전 라이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선물 당첨되신 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팀 로고십의 찬양 듣고 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투 미니스트리의 야곱의 축복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후부터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굳이 고난과 죽음을 겪으실 필요 없이 영광만 얻으시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분 전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며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0: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면 영원히 죽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죽고자 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정글에서 28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와 4명의 동료들은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장에 찔려 순교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얼마나 큰 낭비인가 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을 잃은 엘리자베스와 동료의 루이는 간호사와 언어학자 신분으로 다시 그 부족에게 가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들의 헌신에 충격을 받은 부족 전체가 결국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찔렀던 원주민 중 한 명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신앙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더 깊고 더 구체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가 모아놓은 재물도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해서 자녀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지방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재물이나 자손이나 뭐 여러 가지 윤택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한편으로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잃었습니다. 구속당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성도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러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타던 사도 바울인데 이제 나가서 전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 로마 감옥은 칙칙하고 어둡고 습기가 많고 참 비위생적이고 또 특이한 것은 감옥에서 먹을 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먹을 걸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족이나 지인들이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움과 그리고 불안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나아질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더 좋아질 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감사와 기쁨으로 전부 내용이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염려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올 법도 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 빌립보 교회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이게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지금 먼저 편지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것도 없었고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도 적었기 때문에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시냇가에 갔어. 그래서 시냇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시냇가를 찾아가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인 유디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었고 귀를 기울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줘서 자주색 옷감 장사인 그 당시에 옷이 자주색 옷감이 유행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도 시대마다 보면은 오래전에 나일롱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고 제가 어릴 적에는 나일롱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불가에 가지 마라, 불가에 가지 마라, 불똥 튀기면 나일롱 옷이 녹아니까. 그런데 겨울을 보내면서 불가로 가가지고 홀랑당 태워가지고 또 그 이야기는 그만할게요. 또 뭐 여러 가지 옷감들이 유행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자주색 옷감이 유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그 예비된 영혼이었고 루디아를 데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점치는 귀신이 들은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신분이 종이에요. 점치는 귀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또박또박 치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주인이 다 수입으로 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기어서 그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기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인 입장에서 보는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얘 아래 있던 점치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이 문제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가 찾고 이렇게 다 철사줄에 수갑을 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이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차코가 풀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보니까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니까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멈춰라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수장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루디아와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선교비를 많이 보내준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역의 동력자가 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강가에서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간수장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그 기억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기쁨으로 간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감사, 기쁨, 은혜가 감사로 감사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구할 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이라는 로마 감옥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감사,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넘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눈앞의 현실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뭡니까?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쁨은 기뻐할 일이 많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 잃어버린 감사도 회복되는 것이고 감사가 시작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은혜의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은혜, 그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흔적들은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유럽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강가에 루디아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간수장, 그 감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함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곳곳에 지나간 추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소복소복 쌓여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둘 모여서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마다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로 지원하고 또한 선교의 후원금으로 지원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흔적들이 하나둘 쌓이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32년 된 역사를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2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목회를 하라, 그렇게 양육해서 보내는 목회를 해라, 그렇게 하셔서 이제 32년 전에 부산 명장동 그 상가 4층 건물을 임대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한 30여 평 되는 곳인데,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열악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5년 동안, 개척해서 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작은 상가교회가 부산이라는 척박한 곳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우리가 있었던 명장동에는 작은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만에 부흥을 해서 이제 건물을 사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낭민동이라는 곳, 명장도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낭민동에, 거기에 이제 4층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4층 빌딩이, 작은 빌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층은 또 우리 커피숍도 만들고, 또 2층은 또 예배당, 또 3층은 또 소그룹실, 또 뭐 4층은 식당,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건물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우리 교회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장동에 4층에 세대를 썼을 때 이제 주인이 찾아와서 못을 박지 말라고 했습니다. 못을 박아야 액자나 뭘 이렇게 걸 수 있는데 못을 박으면 집이 상한다고 못을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년 동안 못을 못 박고 있다가 이제 뭐 5년 만에 우리 건물을 가지게 될 때 풍성한 교회라는 현판을 그려야 되니까 대못을 가지고 제가 큰 소리를 빵빵빵 쳤습니다. 우리 집이다! 그래서 다들 뭐 곳곳에 뭘 걸어야 된다고 하네요. 아, 못을 마음치고 마음대로 쳐. 우리 집이다 마음대로 쳐서 박아라. 그래 그러라고요. 그때 참 얼마나 아주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5년 만에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그 건물 5년 동안 사용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제동 벚꽃이 만발한 그곳으로 건축을 해서 5년 만에 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도권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또 말씀하셔서 2008년도에 일산의 주엽동에 상가에서 우리 교회가 일산성전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그리고 이 성전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2014년에 구입을 해서 또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2016년에 이 새 성전으로 대하동 성전으로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는데 입당을 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인숙에서 호텔로 이사 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다들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 참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묻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는 32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일산 성전의 추억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곳곳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 일산성전에 올 때마다 한 바퀴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명장동에 가끔씩 지나가다가 명장동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건물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라진 교회들도 있고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냥 또 하나님 두시지 않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나기로 날아오는 컨퍼런스를 하게 하고 집중훈련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유럽도 복음화의 초석이 된 빌립보 교회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이래 세운 분이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그런데 정말 은혜와 감사가 그리고 또한 기쁨이 넘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의 성도들의 미래도 다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데 어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또 영적으로도 아직도 어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흔적을 돌아볼 때 그리고 또 미래를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그 사도 바울은 보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기쁨을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순한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고 항상 그 은혜의 추억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었고 은혜의 현장에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프로디도를 보내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게 만들었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게 만들었고 또 물질로 후원을 하고 기도로 함께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바울과 함께 기쁨을 경험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격이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가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격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뭐 취미가 스타일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은혜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잠시 끌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은혜, 은혜, 은혜이며 은혜가 준 감사며 은혜가 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 미래도 기대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함께 은혜를 누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떨어지면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재성을 이렇게 누르고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면 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그의 재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또한 늘 소망해야 되고 늘 내 안에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은혜로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91년도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녀 없이 홀로 지내다가 시간만 자꾸 지나갑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이후에 이제 목포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변화된 이 문중경 씨가 경성성서학원, 요즘 말하면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1932년에 신안의 여러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모두 다 작은 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안의 이 수많은 섬들을 오가면서 중동리교회,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이렇게 섬들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 교회를 세웁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섬들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때로는 주민들의 부탁으로 우체부 역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그들이 편지도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까지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 섬을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녔던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바꿔 신었다는 겁니다. 달았어. 9켤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지 고무신이 1년에 9켤레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1년에 고무신은 9켤레다.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분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32년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씨앗이 한 섬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섬으로 퍼져나가고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0: 내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1943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거부하다가 아주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집니다. 신안지역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대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정용 교사님은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신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걱정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은 1950년 10월 5일날 좌익 세력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흔적을 붙들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던 문정용 전도사님, 문정용 전도사님의 삶과 사역들은 지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지금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중동리 교회 순교 기념관이 있고 문중용 전도사님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달려간, 달려갈, 그리고 달려온 여러 가지 은혜의 길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또 계속해서 달려갈 은혜의 길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기대가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지난날에 보여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가득한 우리 교회 역사 32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 다가오는 시간들을 더 기대하십시오. 더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딱 붙드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외화머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그 와중에 최근 러시아에서 북한 여성 노동자 수십 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라는 구인 광고까지 떴다고요?
1: 그러니까요. 광고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0: 네.
1: 그만큼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0: 네.
1: 것들이 이미 다 소문으로 퍼졌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내가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표출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8월 중순 외신 보도에 따라서 이제 널리 퍼졌는데요. 러시아의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 모스크바에 대기 중인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 하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들을 작업조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는 상당히 흥미롭게 볼만한 사례죠. 지난 방송에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서 건설이나 제조업 뭐 이런들 다양한 분야로 노동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게 내부 방침이다. 라고
0: 네.
1: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제 러시아 한정에서 이와 일맥상통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0: 근데 광고 제목부터가 상당히 눈에 띄잖아요.
1: 네.
0: 김밥을 잘 마는 북한 여성. 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문구예요.
1: 이게 러시아도 아시겠지만 네. 한류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한국 사람들이 뭐 이제 가서 거기 러시아 사람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영상도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당연히 김밥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음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먹겠다. 이걸 되게 인기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밥을 제공하는 그 식당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드는 건데, 아무튼 즉석 식품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북한 여성이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0: 네.
1: 김밥을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밥 자체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0: 이 여성들이 식품 제조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일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또한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특정 기술을 가진 몇 명을 채용한다기보다는 40명으로 이미 구성된 그런 인력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내놓고 고용 업체가 필요한 업종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라는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제목을 만들어 놓고
0: 그렇죠.
1: 식품, 뭐 의류, 농사 다 이 업종을 다양하게 열어놓은 셈이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상황에 맞춰 노동력을 이제 보내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 과거 우리가 러시아 북한 노동자라고 하면은 남성이었습니다. 벌목공이 또 있었고
1: 그쵸, 그쵸.
0: 건설업체 안전모도 쓰지 않는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그 장면
1: 네.
0: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갑자기 여성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공장, 의류, 농업 이런 여러 업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람이 부족한 업종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북한 노동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제는 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네. 되는 거죠.
1: 언젠가 또 러시아에서 오신 북한 여성분도 뵐 수가 있겠어요?
0: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1: 네.
0: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 계속 드렸지만 이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북한 노동자들을 주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 관계가 좀 깊어지게 되면서 공안, 경찰, 혹은 이제 정보기관들의 교류나 협력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그 러시아에서 이제 도망치고 이제 선교사분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게 2024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정보기관 간의 협력.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관이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지금은 이제 뭐 CCTV라든지 여러 이제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북한 노동자를 잡고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는 국가별 맞춤형 파견이라는
0: 네.
1: 표현을 쓰시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40명이 어떤 북한 기관을 통해서 파견되는지까지는 보도만은 확인되진 않는데
1: 네.
0: 아무튼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차 당대회 이후로 그리고 전원 6월 전원회 이후로
1: 네.
0: 북한 당국의 이런 그 기조는 완전 확실한 거잖아요.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어디가에 필요하면 우리의 맞춤형으로 해서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가져와라. 계약서가 이제 올바르고 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승인하겠다. 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이용해서 이게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책 방향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구인 광고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올려놓잖아요.
0: 네.
1: 근데 꼭 40명이 한 번에 가야 한다라고 한 게 참 눈에 띄어요.
0: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네. 부분을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좀 약간 무서웠거든요. 러시아에서 그 남성분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혼자서 일감을 받고 혼자서 건설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어요. 핸드폰을
1: 네.
0: 보거나. 근데 40명.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뭔가에 통제할 네.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온 해외 파견 노동자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1: 맞아요. 본 적이 거의
0: 없었어요. 네. 저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시자였던 거예요. 북한 노동자의 서로서로 감시.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북한의 감시

0: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읽혀진 거여서 네. 이게 자유나 억압이 더욱더 상승한 거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이러면서도 와중에 근무 조건에도 신경을 쓰는데
0: 네.
1: 40명이 한 번에 가는 것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네. 불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좁은 가능성 가운데에서도 근무 조건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 보도에서 보면은 네. 이것도 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북한 여성들은 하루 11시간씩.
1: 11시간이요?
0: 네. 우리 8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에 26일에서 28일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만 쉬겠다라고 하는 거거나 아. 아니면 일요일도 막 격주로 쉰다거나
1: 네.
0: 그리고 8시간 아니고 11시간씩 우리 아. 다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강제노동을 시키겠습니다. 강제노동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네. 어떻게 보면 광고를 통해서 선전하고 있잖아요.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이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가 이 북한 노동자들을 도구하고 있고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심각했던 거예요. 그냥 상품인 것처럼 상품의 아. 장점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1: 네.
0: 이 인간성을 그냥 말살하고 있다. 스스로 이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시급은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로 제한을 좀 하나요?
0: 시급은 이제 480루블로 제시가 되는데요.
1: 네.
0: 저번 라선 말씀드렸는데 이 했던 광고와 유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480루블이
1: 네.
0: 북한 노동자한테 그대로 돌아가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 현지에서 받는 비용하고 비슷한 건데 그 비슷한 비용을 이제 제공하면서도
1: 네.
0: 북한 당국에 오히려 돌아가는 비용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점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1: 근데 이게 11시간 뭐 주에 5, 6일이 참 말이 안 되는 숫자여서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에 52시간 제한하잖아요.
0: 네.
1: 근데 러시아에서 정규 근무 기준이 40시간, 40시간인데
0: 네.
1: 이거는 뭐 좋게 66시간이 훨씬 넘는
0: 이게 다 똑같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가공공장. 거기도 똑같고요. 뭐, 16시간, 뭐, 12시간 막 이래요. 근데
1: 네.
0: 이게 중국법에는 어긋나거든요. 당연히 러시아법에서 11시간 이런 건 어긋난 겁니다.
1: 네.
0: 하지만 이건, 여기에 투입된 북한의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러시아의 당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당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이 스스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1: 네.
0: 점을 우리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꼬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참 시사하는 게 많은 게시글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저희가 이 러시아 구인 광고, 김밥을 잘 만드는 북한 여성
0: 네.
1: 40명을 한꺼번에 채용시키려는 이 구인 광고를 통해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기억하면 좋을까요?
0: 이게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단 단위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지 이게 광고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1: 네.
0: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북한 당국이나 혹은 이제 중개업체의 눈에는
1: 네.
0: 이게 40명의 그냥 노동력일지는 몰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자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존엄성, 가족의 소중함,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그 엄청난 그 사람의 그 논리 이런 네. 것들은 다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러시아의 뭐 북한 사람이 얼마나 갔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쉴 수 있는 것인지 작업 조건은 얼마나 좀 국제적인 그런 그 원칙에 좀 부합되고 있는지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인지

0: 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나 혹은 외화 규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그 고통받는 목소리를 내가 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 관심이 있는 거, 이런
1: 네.
0: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계속해서 해외로 나아가는 길목을 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구축하고 있는 북한 땅에서 조건과 돈과 같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바로 볼수 있는 시선을 또한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임하는 북한 땅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 2026 추계 부경사경회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장양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호산나교회에서 열리는 지역주민 초청 감사 찬양예배가 9월 22일 주일 오후 3시 진주 장로합창단과 정원옥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속적 인권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주 양성평등 동행 창립총회 및 특별 강좌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복래동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93-715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 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 하동의 영적 회복. 10월 11일 하동 스포츠파크에서 66개 교회 2천여 성도가 함께하는 1011 예수사랑축제가 열립니다. 하동의 부는 성령의 새바람, 하동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전해드리는 1분 찬양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그분에게서 만족을 얻습니다. 이 족하게 지낸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족한 상태로 밤을 보낸다라는 뜻인데요. 폭풍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이 자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 들으시고요. 김선실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떠밀려 그분만의 특별한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들이 오랜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고통스러웠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열매를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자, 여러분이 통과했던 힘든 지난 시절 혹시 있으시다면 떠올려 보시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지 아니면 그 일로 더 멀어졌는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오늘도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7864번님께서는 변함없이 좋은 찬송 들으며 영혼이 쉼을 얻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047번님께서는요. 지선 전사님 라디오 통해 목소리 들으니 더 반갑습니다. 진주문교회에서 찬양집회 두 번 들었을 때 은혜가 기억나요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찬양하리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 저의 1집 앨범에 실린 찬양인데요. 이 찬양 얼른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들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 함께 들을게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 여러분의 것 다 드시길 축복합니다.

승리 찬송 메들리 월드비전 합창단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자족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성식의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금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330 이곳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9898번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943번님께서는 저녁 예배 마치고 가는 중이시라고요. 경주는 지금 너무 시원합니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004번님께서는 전주에서 보내주셨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오셨다고요. 더 원합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는데 함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자,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신청해 주신 찬양 세 곡 이어서 들으시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세 곡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찬양들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그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또 방송 마무리하는데요.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통과했던 힘들었던 지난 시절이 결국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이었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한 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더 친밀해지길 원하셨던 거였겠죠. 자, 그 사실을 든든히 붙잡아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여자복식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던 양영자 선수 많이 기억하시죠? 양영자 선수는 여자 탁구 금메달리스트로도 기억되지만 양영자 선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그녀는 1989년 은퇴 후 97년도에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가 돼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요. 양 선수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는 금메달 연금 수령 계좌를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께 옮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연금을 받으며 지도자 생활을 하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가 된 것이지요. 한때 어머니의 소천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지만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회복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지에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때 생겼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깨닫게 된 양영자 선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실천한 것처럼요. 우리 방송 가족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101편 함께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만을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펭귄과 타조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왜 펭귄과 타조는 날지도 못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펭귄은 날개로 나는 대신 헤엄칠 때 지느러미로 쓰고요. 타조의 날개는 빠른 속도로 달릴 때 균형을 잡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날개 덕분에 깊이 헤엄치고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쓸모없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나 자신이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박수영의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오프닝에서 펭귄과 타조의 날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으로 치환해 보면 내 삶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통이 있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아닐까 싶어서 오늘 첫 찬양으로 박수영의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위로가 있는 찬양들로 함께 하실 테니까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끊임없는도 맞고 변치 않는도 맞고요. 영원한도 맞겠죠. 이 사랑을 표현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들은요. 찬송가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금 현대적인 느낌의 찬송가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재현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노인팅의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사항들입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은 집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예물을 모으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받겠습니다. 금과 은과 청동,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수량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에 쓸 기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와 분향할 향에 넣는 향료,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노 보석과 그 밖의 보석들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나오십시오.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곧 성막과 그 위에 덮을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증거궤와 그 채, 속죄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 상과 그 채와 부속기구와 임재의 빵, 불을 밝힐 등잔대와 부속기구와 등잔과 등잔에 쓸 기름, 분향단과 그 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분향할 향, 성막 입구에 정문에 늘어뜨릴 막, 번제단과 거기에 달 청동석쇠와 채와 부속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성막들에 두를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정문에 칠 막, 성막의 말뚝, 뜰의 말뚝과 그 줄,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을 예복을 만드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 그 영으로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회막을 짓고 예배하고 거룩한 예복을 짓는 데 쓸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들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장식핀과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 금으로 만든 것들을 드렸다. 저마다 자신의 금부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 가는 모시 실, 염소털, 가공한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왔다. 은이나 청동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이들은 그것을 예물로 가져왔다. 작업에 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이들은 그것을 가져왔다. 직조 기술이 있는 여자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직접 짠 것을 가져왔다. 실을 잡는 재능이 있는 여자들은 염소털로 실을 잡았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의 박을 마노 보석과 그 밖에 값진 여러 보석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등잔에 쓸 기름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향을 만드는 데 쓸 향료와 올리브 기름도 가져왔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신 작업에 쓸 것들을 기꺼이 가져왔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혜진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한 주의 끝, 우리의 삶이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Matt Redman의 The Heart of Worship 이었습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The Heart of Worship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예배가 너무 화려해지고 형식만 남은 것 같아서 한동안 악기도 음향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려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 끝에 나온 고백이 이것입니다. 예배는 노래 자체가 아니라 그 노래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끔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예배

하기도 하고 습관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 모든 것다 걷어내고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내 신앙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주기도,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위러브의 좋으신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과 브루클리가 투워드가 함께한 킹 오브 킹스, 에비게일 진스터블룸의 Living Hope, 그리고 맷 레드맨의 Did You Feel the Mountains Trembl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갑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미 예배였던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터에서 보낸 시간, 가족과 나눈 대화, 그리고 혼자서 막 견뎠던 순간들, 완벽하지 않았어도 다 괜찮다 싶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예배가 아닐까.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엿새를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거 다 포함해서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남정인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박용준의 더욱 사랑, 오영은의 부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치가 좋은 곳에 갔는데요. 맑은 공기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참 좋아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들 휴대폰으로 풍경 사진을 열심히 찍느라 모두 예외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 광경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나도 그렇게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내 손 안에 작은 화면 신경 쓰다가 정작 더 넓고 아름답고 광대한 진짜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지 못한 채 지낸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눈이 그렇게 좁아질 때도 있겠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얕은 경험에 초점을 맞추느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나의 좁은 마음, 나의 감정에만 빠져서 모든 상황을 그저 좁게만 받아들이거나 왜곡해서 해석할 때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입니다. 시선.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말씀 앞서서 나눴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고 신경 쓰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되지요. 또는 나만의 프레임에 갇혀서 좌절하거나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존재, 구원되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경미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웅재의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 신실하신 주, 많은 방송 가족들이 또 신청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앞서서 함께한 찬양 여호와는 빨간약이라는 팀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또 다른 찬양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끝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계속되는 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

보호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간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장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찬양은 이성신 목사님의 빛이었습니다. 이성신 1집 오르라는 앨범에서 첫 번째 트랙이 들어있는 빛이라는 찬양이었고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다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완전한 가을이죠. 하늘도 높고 그리고 햇빛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구름도 너무 멋지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뭐 열도 나고. 그래서 여름에는 워낙 운동을 하면 이제 운동하는데도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땀을 좀 흘리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약간 시원하다가 다시 더워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운동을 하고 딱 나왔는데 춥더라고요. 네. 몸이 따뜻해서 처음에 시원하다가 아, 시원하다. 그러다가 추운데? 근데 금방 몸이 네. 추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지금 이런 계절에 또 여러분들이 또 옷을 또 좀 잘 못 입으면 좀 낭패를 보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반팔 입고 나갔다가 반팔만 입고 나갔다가 네, 날씨에게 봉변을 당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아유, 그날 추워서 아주 혼났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날 만나고 있고

있고요. 주일은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렸고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어요. 예배 찬양 팀의 곡들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배 실황? 이런 곡들로 주일은 준비하고 있고요. 토요일날은 오롯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리스찬 아티스트, 그러니까 음악 아티스트들이죠. 아티스트들이죠. 네, 찬양 사역자분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도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좀 정리하시고 또 평안하게 또 감사하게 이 가을의 밤, 주님과 함께 찬양 어떠세요? 좋으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나무엔의 시편 8편, 시편을 노래하다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최준의 무별이었습니다. 시편 8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최덕신 작사 작곡의 시편 8편을 많이 기억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데 이 나무엔의 시편 8편을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 곡도 참 좋은데 이 찬양은 시편이 이렇게 귀에 읽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은데요. 최준의 무별도 항상 들으면 이 최준 자매의 그 사역자의 아티스트의 또 이렇게 감수성과 또 정서가, 이렇게 음악적인 정서가 아주 특징적으로 묻어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정말 귀한 음악 사역자들이 정말 많답니다. 자신이 불려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노래로 써 내려가고, 또그 써내려간 노래를 누군 어떤 작곡가님에게서 받아서 곳곳마다 교회마다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 땅의 많은 음악 사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를 받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헌금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가끔 술도 한 잔씩 합니다. 그의 생활에는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기도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도록 문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과도 같습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그 속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오영은의 부흥이었습니다. 앨범 이름이 독특해요. 이런 내 마음을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 오영은의 부흥을 들려드렸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본인은 알수 있잖아요. 스스로는 나에게서 주님의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알수 있어요.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은 모든 삶의 그 기준이라 그러지요. 기쁨의 기준이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있죠. 그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의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또 주님도 원하십니다. 어떤 건 숨기고 숨겨지지도 않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그리고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고난밖에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서 순간순간 작은 들풀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의 순간들을 우린 발견하고 또 힘을 얻고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래 선물 하나 드릴까 해요. 이 행복의 아침에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저의 찬양입니다. 송축의 골짜기 듣고 올게요.

송충의 골짜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요, 지난주에 처음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미니 앨범들을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Praise and Worship이라는 타이틀로, 큰 타이틀로 그 사이에 작은 제목들을 넣어서 앨범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 타이틀은 송축의 골짜기라는 타이틀로 그첫 곡인 송축의 골짜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송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골짜기는 평안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쵸? 탄탄대로도 아니고 정말 변화무쌍하고 굴곡지고 거칠고 어쩌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올려드리는 송축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세광 목사님의 곡이고요. 제가 이 찬양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려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려주시면요, 지금 당장 말 이렇게 딱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토요일마다 모아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모아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오는 주 토요일 날 오늘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배달 사고 안 납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야기들,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시면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곡 듣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올려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줄입니다. 노래하는 나무.

주리의 노래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한번 볼게요. 9199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샬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신청합니다. 땡큐 샬롬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샬롬입니다. 0778님, 저희 또 애청자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듣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1611님, 네. 1611님, 편안한 밤 보내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인사가 되게 좋아요. 이번 주에도 듣게 되었네요. 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이제 그 사연의 창을 보고 있잖아요. 사연의 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대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물론 긴 기도의 제목이나 이야기들도 너무너무 좋고요. 4628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강중현님과 담당자들 이른 새벽 말씀과 찬양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5015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가족 생일이어서 준비하다가 벌써 이렇게 됐네요. 드디어 가을이 왔다는 걸 느낍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5015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4822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신청곡, 이게 나비 꿈이라는 찬양을 제가 못 찾겠어서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딴 거 준비했어요. 4822님한테 뭘 들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어쨌든 노래 선물은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방송의 왕의 청자시죠. 6428님. 기적! 그런 날에 가을까지. 기적 같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 찬양을 듣는데 잠이 확 달아난... 아, 그렇구나. 네. 기적. 예, 맞습니다. 네. 70주년 미스바 이번 기도회에서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 기적이었음. 아,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군요. 성령님의 은혜로 참 만족 주심에 감사한 기적입니다. 잠이 부족할지라도 내일 20주년 홈커밍의 일정도 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6428님께서는 진짜 많은 그 사연에 좀 진짜 다양한 얘기를 좀 쓰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내용이 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이렇게 어미를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28님께서는 70주년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셨고, 그쵸? 성령님의 은혜로 참 만족 주심을 감사하게 되는 기적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모든 일정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411님, 제 사연도 읽어주시고 신청곡 두 곡 모두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쭉 방송 청취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가 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6282님, 마찬가지죠. 저희 애청자시죠. 아멘. 김명선의 시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나요. 지난주 주일에 6282님께서 신청곡

그걸 시선을 해주셔서 제가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목소리가 가을하고 닮았네요. 항상 변함없는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 저녁 싸늘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찬양 신청곡 가능하겠죠? 그럼요. 김대환의 오늘 이 하루도 부탁드릴게요. 샬롬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김대환님의 오늘 이 하루도 가 제가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5704님, 방송 진행이 너무 멋지시네요. 어우, 고맙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주님 만나러 가는 마음이 즐겁기만 할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8510님, 8510님. 목사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주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애청자시죠? 0778님. 강준현 목사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보니까 오늘도 찬양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저는 좀 멘트를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아까 그 4822님이신데, 그분 제가 준비해드린 노래 선물을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 히스플랜의 시편 23편 준비했거든요. 히스플랜의 시편 23편 제가 노래 선물로 우선 들려드릴게요.

히스플랜의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히스플랜의 시편 23편도 너무 좋으네요. 그쵸?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그 신청해 주신 신청곡들이 이제 좀 두 곡 정도 남아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그 김대환님의 목소리인으로 커버된 오늘 이 하루도 두 곡의 찬양이 남겨져 있는데, 끝으로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주일이어서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팀들의 노래들,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의 고백들을 담은 노래들로 저는 만날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저 너무 행복했고요. 이 늦은 가을밤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뭔가 든든합니다. 이 방송이 끝나도 여러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든든하고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길가 들꽃들의 자태가 한층 더 정겨워지는 9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가을 들판을 걷다 보면은요, 거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고개를 쏙 내미는 예쁜 들꽃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처음부터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겠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들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흔들림 또한 우리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바르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0: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시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절대로 없듯이 우리 삶의 비바람에 젖지 않고 익어가는 신앙도 없겠죠. 혹시 지금 삶의 흔들림이나 비바람 앞에 계신다면 주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 중임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 16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온 지 둘째 달 열다섯 날이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부르게 떡을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왔도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떡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날마다 하루치의 량식을 거둘 것이라. 이로써 내가 그들을 시험하되 과연 그들이 내 법도대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한다. 엿새 날에 그들은 미리 거둬들여 예비하되 날마다 거두는 분량에 곱절을 거두어야 한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알 것이며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불평하는 말을 그분이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향해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너희에게 떡을 주어 배불리실 것이니 이는 너희가 그분을 향해 내뱉은 불평들을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전하라 하고 말하였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를 전하며 그들이 광야를 향해 고개를 돌리니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황혼 무렵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될 것이다고 전하라 말씀하셨다. 저녁이 되니 매출하기가 몰려와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둘레에 내려 있더니 이슬이 마르자 비늘 같고도 서리빨같이 고운 납작한 것이 광야 지면에 드러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떡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사람마다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취하되 너희의 천막 안에 있는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의 몫을 거두라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이는 많이 거두고 어떤 이는 적게 거두었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그리 넘치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그리 모자라지 아니하여 사람마다 자기가 먹는 양만큼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그것의 일부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여 어떤 이들은 그중 일부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썩어서 구더기가 쓸고 악취가 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그들이 아침마다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엿새 날이 되어 그들이 겁절을 곧 한 사람의 두 오멜을 거두었고 회중의 모든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바는 이것이다. 레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을 것이며 남은 것은 모두 챙겨서 아침까지 간수할 것이다. 모세가 분부한 대로 그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그것이 악취도 풍기지 않았고 그 안에 구더기도 쓸지 아니하였다. 다시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여호와 앞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오늘 그것을 먹으라. 너희가 오늘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할 것이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일의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이래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의 명령과 나의 법 지키기를 거부하려느냐? 보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고 엿새 날에는 그가 너희에게 이틀분의 떡을 줄 것이니 이랬 날에는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 있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백성이

이랫날에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불렀는데 그 모양은 고수풀의 씨앗같이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한 오멜 담아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보존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너희로 먹게 한 그 떡을 그들을 보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만나를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보존하라고 말하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보존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40해 동안 곧 그들이 정착의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되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한 에바의 10분의 1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6장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수능생 여러분, 이제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고통 없이 속히 회복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0: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2004년에 저는 탈북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탈북입니다. 한 10번 넘게 건넜는데 마지막이었고, 그때 두만강을 건너면, 그게 2004년 1월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얼어 있었거든요. 건너서 이제 산길로 막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북한을.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어느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강제복송 당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에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 만큼 몸이 허약했고 온몸이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산길도 겨우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100번 강제복송 당해도 괜찮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다는데, 중국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 건너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몸에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으로 밤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걸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잘 갈 수 있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일 지켜주시니까 빨리 나도 뭔가를, 실제로 통일되면 북한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밤낮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밤에 알바하고 낮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 책도 막 즐겁게 읽고 이러면서,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닐 텐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잘만 허물어지면 이제 진짜로 휴전선도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저희를 돌보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탈북민 돕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교회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고향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2002년이라서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 막 대사관 문 뚫고 들어갈 때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저희한테도 길이 있다고 한국으로 이제 갈지 않겠냐라는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전도사님 집에 몰래 숨어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면 한국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한 2주일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에 이렇게 오게 하셨고 우리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쭉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 들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가셨고,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전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계속 살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야겠다. 저는 98년에 처음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너무 설레었어요. 두려움도 잠깐 있고, 하나님 드디어 고향 땅 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서 잠깐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반 이제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었어요. 연말이라고 이제 경비를 강화한다고 매복처소를 새로 세우는데 우리 거기에 딱 걸려들었는데, 도망쳐봤자 다 같이 따라오면 군인들을 이길 순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갖고 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물도 안 주고, 가지 같던 물건 다 뺏기고, 위험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책도 들고 갔었어요. 또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암기하느라고 엄청 들고 다니던 것인데, A4용지 예쁘게 쌌다가 이제 예쁘게 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출발할 때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끔 다 잊어라, 북한에 가거든 잡히든 안 잡히든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인간적이셔.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으실까. 우리 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간적이셨어요. 막 성경만 맨날 읽으니까

너네 그러다가 성경만 읽어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 좀 인간적으로 놀아야지.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신데, 가실 때까지 인간적이네. 참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났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를 진짜로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북한에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잡히니까 긴장돼서 내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냐? 중국에서 뭐 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만났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다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뚜럭 또 맞고, 우리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군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경찰들 알고 있더라. 너네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조금은 밝히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믿기 위해 다닌 게 아니다. 밥 준다고 해서 다녔다. 그들이 말하는 걸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막 이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조선족 전도사님 팔고 그들을 매도하고 제가 살고 싶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시잖아요. 너희가 하늘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말씀을 또 몰랐어야 되는데 또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경찰서에 갔다가 분주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밥을 안 줘요, 밥을. 마지막 분주소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이 돼서 설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계속 굶고 있었어요. 갇혀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또 낮에는 일도 시키죠. 나무 폐기하고 막 일 시키는데, 산에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보다 나무가 더 많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북한 사회가 점점 더 메말로 가는 듯한 사인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아, 그런 거 보라고 잡히게 하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20일간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수용소로 갔습니다. 어릴 때 살아봤던 곳이라 뭐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지. 하루 세 끼 밥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도 준다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고, 밥을 먹지만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저도 동생과 거기서 살다가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고요. 동생도 찾고 싶고 누나도 찾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있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나의 의지였나 보다. 나의 의의가 앞섰나 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꽃제비 숙소에 가니까 동생과 누나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는 여자니까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죽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꽃제비 숙소의 생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꽃제비 숙소 생활을 할 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 그 어린아이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동생도 살아있다 하고 심지어 친척이 와서 데려갔대요. 이게 사실은 우연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동생과 누나가 살아있다, 그 땅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어갖고 또 한 번 굉장히 온몸에 혈기가 도는 듯한 은혜를 좀 받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꽃제비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루 세끼 밥은 주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옥수수 밥 주니까 양이 워낙 적어서 그거 먹고 이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게임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씩 얘기해 주기 시작했죠.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래 유태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관리자의 또 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네 짧은 혓바닥 잘못 눌려갖고 애들한테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너 큰일 친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 귀에 네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조용히 말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3일 밤낮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주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좀 더 뭔가 힘을 낼 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우리 부모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이게 가장 큰 꿈인데 이미 부모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이게 그냥 삶의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관리자가 막아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잡혔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던 거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다음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갈 줄

알았어요. 돈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는 대신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이제 제가 북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 달리, 네, 가야지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다음날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며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하루 혹시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기더라도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심은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라고요. 주님은 흔들리는 여러분의 손을 언제나 굳게 잡고 계시며 마침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이 9월의 결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고귀한 발걸음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신주 FM 92.5 MHz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성은 허세 부리는 남성을 경계하고 남성은 허영심에 빠진 여성을 경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넘어서 자신을 크게 포장하며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허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남들 앞에서 크게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허영은 바로 속이 비어있는 영광이라고요. 허영은 헛된 것,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의 상징이라고요. 그리고 허영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인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메리 제인의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어떤 일이든지 리기심이나 허영심에서 행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바람과도 같이 없어지는 허영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면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사역자 조준모 씨고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두 곡의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핍박받는 땅에서 자유와 평등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과 미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죠. 자유가 좋지만은 올바로 사용되지 않을 때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댔다 그랬어. 내가 어려서 3살인가 4살 때 우리 형님 둘이 논에 가서 웅뎅이였는데 물을 바깥으로 퍼붓는 거라. 그래 나더러 그걸 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4살인가 먼저 하나서부터 천까지 쉬었어. 아, 사람들이 나더러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그렇게 농사 짓는 거 봤어요. 물을 그렇게 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발로 하면 물이 퍼지나 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골짜기에 흡수가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너한테 준다. 발로 물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고통이 땅이었지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시편 34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펴주십니다.

0: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를 찍인 짜증냥 쪼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양했고요. 조금 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했는데요.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바로 이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과 북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 관계를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이들이 남과 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남과 북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법규를 따라 나아가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승리의 날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앤케이 엔드센터 디렉터 우리 이상현 국장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외화벌이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1: 네.
0: 북한의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먼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노동자를 이끄는 지도층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1: 네, 네.
0: 근데 이 지도하는 이들은 지도층 딱 한 그룹일지 아니면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지도하는 그룹이 있겠고,
0: 아.
1: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지도하는 그룹이 있겠다.
0: 네.
1: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 그룹은 당비서라고 딱 집을 수 있겠고, 경제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구조는 지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해외 파견 조직에 이 당비서, 그리고 지배인을 함께 파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당비서는 사상과 충성심을 관리하는 정치 담당자, 그리고 지배인은 생산성과 외화 수입 이런 네. 거를 책임지는 경제 담당자입니다. 한쪽은 정신을, 다른 한쪽은 노동을 통제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근데 이렇게 지도층 자체가 이중 구조면 맡고 있는 게 다르다고 해서 또 그 균형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이들이 계속 좀 싸우죠. 그러니까 사상을 더욱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0: 네.
1: 아니다. 지금 북한은 당국에서는 돈이 더 중요하다. 외화벌이를 더 많이 벌어서 바쳐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 간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특히 이제 외화벌이 목표가 상향되거나 혹은 이제 근무 시간이 늘어날 때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당비서는 또 할 말이 있는 거죠. 사상이 흔들리면 생산도 무너진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0: 네.
1: 지배인은 아니 정치 행사보다 현장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노동자 원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과 지배인은 계속적으로 노동을 하라고 더 많은 보고 혹은 사상학습. 왜냐하면 당비서는 사상학습이 중요하다 하니까. 이게 동시에 떠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내가 맡은 게 너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
1: 예, 맞습니다.
0: 라는 구조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실제로 그 현장을 취재하고 조사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실제 갈등의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2023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노보시리르스크의 북한 건설 회사들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됐는데요.
0: 네.
1: 당국이 기존 계획보다 1.5에서 1.7배 늘어난 외화벌이 계약분을 내려보냈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외화벌이 갑자기 1.5배에서 1.7배를 돈을 이제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0: 네.
1: 지배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0: 정치학습 줄이자. 현장에 집중하고, 이렇게 야근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지만, 당 비서들은 아니다. 충성교육은 생명선이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소에는 약간 언성까지 높아지는 충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 노동자들만 더 피로해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게 왜냐하면 두 지도층이라는 이 통제 구조에서 서로 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떤 북한의 통제 구조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혁명 전사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북한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북한 당국이 하고 있는 국가의 건설 사업. 그러니까 뭐 평양 5만 세대 건설이라든지 내가 살 집도 아닌데 그 건설하는데 빚땀으로 돈 번을 그거를 바쳐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북한 외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북한은 항상 정치적인 그런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관련된 그리고 김정은 주의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세뇌작업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렇죠. 이게 통제구조가 북한 외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비서는 사상을, 집에 있는 실적을 중시를 하고 있지만 둘 다 본국의 명령체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결과는 항상 똑같죠. 노동자는 피로하고 강제노동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사상교양도 세뇌작업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 1, 2분 동안 소개해 주신 거에
0: 네.
1: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 갈등 구조도 문제긴 하지만
0: 네.
1: 어떻게 북한 당국이 평소 벌었던 거에 거의 뭐 두 배에 가까운
0: 네.
1: 외화를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비서들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1: 네.
0: 그 간부들은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악용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돈을 뜯어내요.
1: 아.
0: 뇌물을 바쳐라. 혹은 요 정도 바치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비리라든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봐줄게.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벌게 갈취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간부들은 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 나갔잖아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은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당비 혹은 맹비라고 하는 당은 이제 노동당이라고 한 걸 얘기하는데요. 노동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당비를 바쳐야 되고요. 맹비는 뭐 청년동맹이라든지 직업총동맹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은 그 항상 속해 있는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또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 배로 인상해서 징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2023년 6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건데요. 그래서 당비가 갑자기 500루블에서 1000불로 늘어났고 맹비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 이 돈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데
1: 네.
0: 그래서 문제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당비서가 이거를 다 자기 자신의 수중으로 갈취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당비서는 규약상 의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은 야, 임금도 없는데 무슨 당비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당비서들이 규약상의 의무라고 하면서 수금을 네. 하는 게 뭔가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걷는 관리자 역할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당비는 당원으로서 의무인 건 맞습니다. 이게 명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 규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 당비서들이 현금 수입원이자 당비서 개인적 이익 창출로 변질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평양의 감시, 그러니까 당국의 감시가 약하잖아요. 내 당비서인데 내가 해외에서는 김정은인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비서들이 금전적 착취를 자행해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당비서가 감시원이 아니라 수금원이 같다라고 비꼬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분명히 북한 당국에서도 이 부패를 알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0: 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0: 되는 이유가 뭔가요?
1: 어떻게 보면 당비서 같은 경우에는 고위 간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충성을 하는 충성분자들이 없을 수 있다.
0: 아.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고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그 조금은 묵인해줘야 아, 그 요 정도는 내가 벌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체제의 본질이 충성의 서열 구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충성도와 실적이 있으면 이게 부패는 얼마든지 묵인됩니다.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정치적 충성과 경제적 착취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현재 고착화되어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0: 네.
1: 그래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조차 늘 감시받는 느낌을 받고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나서도 또 돌아와서도 생활 총화라든지 사상학습도 해야 되고 거기서 사상학습하면 뭐합니까? 당비서들이 돈 내놔라. 또 보고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는 노동과 충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국제사회에서도 분명 질타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있고 일을 하고
0: 네.
1: 또 사상 강요를 받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백한 강제노동입니다. 노동자가 일할 자유, 또한 그만둘 자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모두 박탈돼 있다라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당비서와 지배인 체계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통제와 수탈의 경제정치 구조다라고 지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 구조의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런 착취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균열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따로 없을까요?
1: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0: 네.
1: 아,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비교군이 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균열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까 지난주에 외부 정보를 접하는 그런 젊은 노동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그런 그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부당한 통제를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통제는 계속되겠지만 그 안에서 의심과 자각 이게 자라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의 흐름 이게 만들어지고 추적이 되면 언젠가 더 큰 질문으로 더 큰 자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이렇게 러시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당비서와 지배인의 충돌이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서요. 북한의 해외 노동 통제 체계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봤는데 정치적 충성과 외화 수입이라는 두 목표가 얽히면서 이 부패와 착취가 일상화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통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3월 달에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성교 단체에서 포섭을 당해가지고 대학 입학 3월 달에 포섭을 당해가지고 4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저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고 캠퍼스를 저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볐고 충성을 다했어요. 예, 양을 쳤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담당 지도 교수와도 이제 약속이 돼서 합격이 됐고 그러나 여러 사정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사정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이제 군대를 가야죠. 이왕 군대 갈 바에는 멋있게 한번 사나이로서 해보자. 그래서 해병대 장교 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신원조회까지 끝났어요. 입대를 한 이후 하나님은 거기도 막으셨어요. 한 달 후에 저는 폐결핵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이제 제 집하고 그 보건소나 병원하고는 10리, 20리, 30리 멀어요. 버스도 가끔 다니고. 그래서 주사와 약을 잔뜩 사다가 제가 직접 주사를 놨어요. 양쪽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때 또 워낙 모르니까 병원도 그리고 굉장히 그때는 물자가 아까우니까 주사바늘 하나를 썼으면 몇 달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나중에 안 들어가. 그래서 제 엉덩이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앉기가 힘들었어요. 결국은 애인하고도 끊겼고 친구들하고도 끊기고 뭐 제가 끊은 것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부모님은 소를 팔아 대학 공부시켜놨더니 병 들어가지고 와서 시골에 처박혀 있는 거 이게 힘들어하시고 친척들도 입방아 찌고 사신을 뜨고 보고 꿈이고 비전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 없었다면 아마 저는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예, 사방팔방 다 막혔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망치진 않았어요. 예배 빠지진 않았어요. 자살하진 않았어요. 작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저는 성경 읽고 예, 버텼어요. 또 버티고 이를 악물고 창피하지만 동네 가운데를 지나가야 이를 악물고 저는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오랜 방황 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이 작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크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살리고자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지불해 아들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잖아.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가슴이 벅차기 시작하고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0: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어려운 푸시, 아, 하나님의 다른 뜻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려던 그 길이 아니라, 아,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더 높은, 더 깊은 뜻이 있으시구나. 뭔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완치가 되고 이제 신의 교회에 가게 됩니다.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라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반면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아침길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10mm,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는 5mm 미만으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포항 22도, 부산 21도, 여수 20도, 서울과 대구, 목포가 19도, 강릉과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대전이 17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 춘천이 15도, 함흥 14도, 강계 9도, 해산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29도, 목포와 제주가 28도, 평양과 개성, 춘천, 대전이 27도, 신의주와 대구, 부산이 26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함흥, 해산, 포항이 25도, 강릉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연약하고 약점이 있기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오른손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이시니까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의 약점은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납작하게 엎드릴 때 주님은 그 약점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눈에 빛을 잃고 어머니마저 여인 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눈 대신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훗날 그는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올라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하나님은 나의 장애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지만 도리어 그 장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연약함과 한계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머무는 가장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약함에 갇히지 않고 그 약함을 거룩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강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말씀 찬양 나누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내가 만약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주옥 같은 말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사랑 가득 품고 오직 사랑만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성가곡 함께 할게요. 계산교회 시온성가대가 부르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두 번째 곡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입니다. Forever Love, 내가 천사의 말 한대도. 함께 듣고 올게요.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져버리고 진흙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찰싹 붙어버립니다. 하지만 공은 상쾌하게 튀어올라 더 높이 날아가죠. 이렇게 튀어오르는 공과 같은 힘을 회복 탄력성 역경 지수라고 말하는데요. 폴 스톨츠는 그의 저서 위기 대처 능력 AQ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을 의미하는 역경 지수 AQ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능 지수 IQ, 감성 지수 EQ, 관계 지수 NQ만으로는 승리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역경 지수 AQ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성경 속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도 넘어짐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와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동네 뒷동산이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고 뱃사공의 진가는 풍랑이 불 때 나타나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환난과 시련,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직장일이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다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근심 어린 수고의 떡을 먹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지쳐버릴 겁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일하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이끄시

는 일과 사역을 맡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간으로 들어갔다면 수고하는 모든 순간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평안과 힘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주고 싶어하고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힘을 말이지요. 주님, 나의 사랑이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사도 중에 사도요, 신학자이기도 한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시로 말미암아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강해졌고, 환난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 때도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주는 고통과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또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으로 옷 입게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중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로 말미암아 인간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가시가 없어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가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시작이 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녹아서 작아지는 비누와 같습니다. 비누는 사용할 때마다 자기 살이 녹아서 작아지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대의 더러움을 없애줍니다. 만일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비누 같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을 아끼려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습니다. 라고요. 비누처럼 나를 희생해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 삶.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삶이죠. 그러나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꺼내서 잘 활용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를 우리 이상이게 하는 것, 훌륭한 인격을 갖게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오늘도 이 사랑을 실천에 옮겨가는 그런 사랑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소프라노 윤순화 씨와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평생 헌신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워낙 어려웠던 시절이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연신 퇴짜를 맞은 남자가 풀이 꺾여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소.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아침 인력시장도 며칠 나가봤지만 허탕이요. 모은 돈도 다 써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 당신에게 미안하기만 하다오. 남자는 속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앙심 깊은 아내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아내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남자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받은 응답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호텔 중 하나

라인 홀리데이 인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기도로 탄생했습니다.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놀라운 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어떤 일이든 포기하기 전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혹시 요즘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남궁연 씨의 대금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필 이야기. 안녕하세요.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있지? 인생에는 분명 뭔가 이 이상의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9살 난 남자아이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죠. 그건 곧 그의 마음속에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은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 결코 충족되지 않았답니다.
1: 얘들아, 너희들 그만 놀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라. 날이 어두워져서 야구하기 힘들잖니?
2: 밤낮이 필에겐 매한가지야. 너무 멍청해서 언제든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하거든.
3: 아빠, 제가 그 플라이볼을 잡는 거 보셨어요? 우리 팀이 이겼다고요.
2: 내가 본 건 비틀거리는 것뿐이었는데 너상 꼴 사납기만 하지. 안 그래?
0: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필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잔인한 냉대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인정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았죠.
4: 저는 미시건주의 플리머스에서 1남 2녀 중 장남

0: 암으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저는 종종 삶에는 이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곤 했죠. 전 교구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제 존재에 대한 이유를 탐색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겐 너무 멀어 보였죠. 아마도 아버지가 너무 냉담하고 무관심하셨기 때문인 듯합니다. 한 번도 손찌검을 하신 일이 없었지만 단 한 번도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으셔서 마음의 상처도 매우 깊었죠.
1: 적어도 존 삼촌은 나랑 같이 놀아주시잖아요. 아빠는 그러시지 않는데요.
2: 아빠는 유능한 가장이셔. 다만 애정을 표현하시는 법을 모르시는 것뿐이란다.
1: 존 삼촌은 안 그러시잖아요.
2: 엄마 생각엔 삼촌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신 것 같아.
1: 아빠에겐 아예 사랑이란 게 없는 거예요, 엄마.
2: 빌, 대신 엄마가 널 끔찍히 여기잖니. 엄마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너도 목사님께서 널 지목하셔서 토요일에 있는 결혼식에서 목사님을 돕게 하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거든.
1: 네. 하지만 전 아직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2: 뭐?
1: 아니에요.
0: 삶의 해답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외도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외면하셨습니다. 저는 5학년 때 학교에서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죠.
3: 대체 무슨 일로 싸움질한 거냐?
1: 그 애가요. 먼저 내 야구 글러브를 발로 찼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혼내준 거예요.
3: 난 말이야. 평생 누가 학교에서 싸우다가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1: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빠. 좀 우스꽝스럽게 넘어진 것 같고. 아이, 왜 그러세요?
2: 내가 기어이 그 부모의 사과를 받아내고 병원비도 물게 할 거예요.
3: 난 좀 빼줘. 난 이 일에 조금 더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0: 밤에 어머니가 그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우리 집에 오게 하시자 아버지는 다른 데로 숨고 나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부모에게서 아무런 사과도 그리고 병원비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전혀 연민도 없으신 채 제가 여름 내내 깁스를 해서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비난만 하셨죠.
2: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가고 싶다고?
1: 네. 우리 학교 학부형들이 새로운 스카우트단을 창단하신대요. 그래서 이번 달에 첫 모임을 가지신대요. 저 엄마가 아빠한테 저랑 같이 가실 수 있는지 여쭤봐 주실래요? 제가 부탁하면 아빠가 안 가실 것 같아서요.
2: 알았다, 필. 아빠께 말해볼게.

0: 결국 아버지가 거절해 보이스카우트에서 탈락한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더욱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야구 코치 선생님이 저를 야구팀에 넣어주셨죠. 코치님은 저희에게 특수화를 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 발에 꼭 끼는 신발을 사들고 집에 오셨죠. 그 신발을 신고 처음 코트를 뛰었던 날 발을 삐었는데 뼈가 뚝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겨우 쩔뚝거리며 집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 여보, 당신 이리 와봐요. 피디 발 좀 보세요.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2: 또 병원비를 물어야 돼? 멍청하기 짝이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3: 새 신발 때문에 그래요. 제 발엔 너무 작다고요.
2: 신을 땐 괜찮다고 했잖아, 이 바보 자식아. 하여간 넌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0: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시려고 사무관으로 일도 하셨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엔 신문 돌리는 일을 했는데

0: 날이 몹시 추울 때면 저를 데리러 와주시는 분은 늘 어머니셨습니다. 여기 밖은 너무 추워요.
1: 오늘은 자전거로 타고 가기엔 너무 춥잖니? 엄마가 차를 태워다 줄게.
0: 고마워요, 엄마.

0: 증오와 괴로움이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는 탐색은 계속되었고 삶의 공허 역시 지속되었죠. 저는 모든 에너지를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가 시간을 그 친구들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당시까지 전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쉬웠죠. 미시건주에 살면 법적 음주 허용 연령이 21세여서 술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오하이오주로 차를 몰았죠. 그곳은 법적 음주 허용 연령이 18세였기 때문입니다.
1: 아, 기분 좋은데? 우리 덕은의 집에 잠깐 서자. 그 집에 가면 마음껏 마셔도 되잖아.
2: 아, 그럼 되고 말고. 야야 마셔 마셔. 있을 때 마시는 거야 안 그래?
3: 덕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테니까 그리 알아라!
2: 아이차, 분위기 망치시네!
4: 뭐야?
3: 에이, 그 자식들 내 말 안 들어! 어서 나가! 필! 너도 나가! 어서!
0: 엉망으로 취해 집에 돌아와 침대 위에 눕자 방이 온통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5: 덕은의 집에 가서 그 소란을 피웠다니 엄마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0: 별일 아니에요, 엄마.
5: 왜 별일이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생각해봤어?
0: 우린 그냥 재밌게 논 것뿐이에요.
5: 너 말대꾸도 했다며? 엄마가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얼마나 형편없는 부모로 보이겠니?
0: 그만하세요. 누구나 가끔씩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고요. 그뿐인데 왜 그러세요?

0: 저는 술을 엄청나게 그리고 더욱 자주 마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음주보다도 제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더 많이 걱정하셨죠. 아버지는 제게 담배를 끊으면 $1,000를 주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 충고와 제안 모두를 무시해버렸죠. 저는 돈도 있고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누가 아버지 따위 필요하대? 이렇게 생각했죠.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 진학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엔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했죠. 심지어 열반을 찾겠다는 제안의 탐구로 인해 초월적 명상이라는 수업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은 무아경을 추구하고 충족시키는 것이라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대학 졸업 후엔 한 의류 상점의 매니저로 취직해서 저와 인생에 대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한 친구와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리고 후엔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해서 여름 내내 일을 했죠.
1: 아니 그래, 새로 시작한 판지 상자 영업직은 어때?
2: 아휴, 아기 싫어 죽겠다.
1: 동감이야. 나도 내일이 지긋지긋하니까.
2: 상사도 너무 싫고 매일 출근하는 것도 고역이야. 다들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고 컨트리클럽 회원들이야. 하지만 난 독신자 술집이나 스트립쇼 클럽에 가는 게 좋다고.
1: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
2: 난 겸손한 척하는 구매 대리인들도 아주 짜증나.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1: 너 아무래도 다른 직장을 구해보는 게 좋겠다.
2: 내 생각엔 어디든 다 똑같을 것 같아. 30년 동안은 죽어라 일할 거야. 그리고 은퇴 후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0: 저는 매일 밤 파티를 즐겼고 매일 아침 숙취로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멋지게 생각하고 있으며 클럽에서 일하는 것이 부유층 자제들의 세계 속에 진입하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 영원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밤들 저는 새벽 3시경이 되어 술에 잔뜩 취해 매우 외롭게 귀가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데이트 후 밤에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만 차가 중심을 잃고는 한 차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거칠게

0: 회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필, 넌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마침내 세상 저편엔 뭐가 있는지 깨닫게 될 거라고. 등을 대고 깊숙이 앉아 즐기도록 해. 차는 제 방의 경사진 곳에서 멈춰섰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했었지만 변속기와 스티어링이 말을 듣지 않아서 미친 듯이 회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술이 완전히 깨어버려서 그 덕에 경찰이 다가왔는데도 음주운전 딱지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는 완전히 부서졌죠. 2년간 3번이나 저는 음주운전으로 차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부상을 입거나 제가 일으킨 사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잠시 잠깐 저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고 그분께 감사했죠.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1: 필, 너 오늘 아침 몰골이 말이 아닌데.
0: 기분이 더 엉망이야. 밤새 한숨도 못 잤다. 클럽에서 경비원 하던 그 친구가 죽었대.
1: 뭐? 왜 죽었는데?
0: 낮엔 무덤 파는 일을 부업으로 했었는데 그만 번개를 맞았대. 참, 정말 말도 안 돼.
1: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야.
0: 아, 왜 하필 그 친구? 전에 나도 세 번이나 차 사고 때문에 죽을 뻔했었는데도 난 말짱했다고.
1: 어떤 존재가 널 지켜주고 있구나.
0: 지난주에 함께 얘기했던 그 친구가 지금은 죽어버렸어. 그 친구는 어디로 갔지?

0: 하지만 곧 저는 곧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후 상자 공장에 불이 나서 그 일대를 다 태워버렸죠. 며칠 후 사장이 부르더니 저를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 사장이 널 해고했다고?
0: 공장을 다시 지어야 해서 실이 좀 걸릴 거래. 사장이 회사차 열쇠를 반납하라고 말하는데 난 속으로 와, 이거 진짜 좋은 기회인다. 이렇게 생각했어.
1: 나도 누가 나 좀 해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재직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0: 어쨌든 난 자유의 몸이야. 그리고 이 자유를 마음껏 즐겨볼 생각이야.
1: 좋아, 좋아. 내가 말이 하나 한 대 짚을 테니까 우리 축하 파티 하자고, 응?
0: 저는 돈이 바닥나기 시작할 때까지 세 달 동안 아무 일 없이 파티를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런 후 저희 아버지의 직장 친구분이 전화기 회사의 영업사원 자리를 제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면접에 응했고 완벽한 꿈의 직장을 얻게 됐죠. 대부분 미혼이어서 우린 낮엔 열심히 일하고 밤엔 엉망으로 취하는 생활을 즐겼습니다. 당신은 좋은 강사예요, 브렌다.
2: 당신은 좋은 학생이고요.
0: 전 이 일이 정말 좋아요. 여기서 계속 일하면서 승진하고 싶어요.
2: 근데 어떻게 당신같이 근사한 남자가 아직 결혼을 안 했을까요?
0: 아직 저에게 맞는 사람을 못 만난 거죠, 뭐.
2: 만일 내가 괜찮다면 바로 당신의 그 사람이 되고 싶은데.
0: 만일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다면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완벽한 직장뿐 아니라 완벽한 여자도 얻게 되었죠.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녀가 유부녀였다는 것이죠. 저는 그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우리의 불륜 관계로 보상받고 있으니 괜찮다고 합리화시켰죠. 게다가 불륜을 즐긴 아버지 아래서 자라서 주요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밀 교제는 사람이 할 일이 못 되었죠.
2: 어머, 늦었네. 미안해. 여긴 우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
0: 우리 어디 먼 데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어때? 비밀스럽게 만나는 거 이젠 지쳤어.
2: 그래, 내 생각에 몇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의심하는 것 같아.
0: 차라리 남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끝내는 게 어때?
2: 필,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0: 요즘 난 당신이 날 이리저리 재고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2: 난 당신을 사랑해. 단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야. 그뿐이라고.

0: 그러나 브렌다가 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절망감은 극도에 달하게 되었죠. 저는 어느 날 밤 열린 파티에 가서 필사적으로 매달려 그녀를 되찾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상태에서 재앙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1: 그 자식 어디 있어? 아주 없애버릴 거야!
2: 필, 당신 취했어.
1: 나 안 취했어! 화가 나! 날 속이는 사람이 정말 싫어! 그 자식 완전히 때려 눕힐 거야!
2: 필, 집에 가!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신 안 만날 거야!
1: 미안해, 브렌다. 제발 날 떠나지 마. 당신은 최고의 여자란 말이야.
2: 일어나. 내가 차까지 바래다 줄게.

0: 하지만 저는 전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브렌다가 제 차를 대신 몰고 집까지 와주었죠. 저는 집에 오는 내내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이 땅 위에 도대체 무슨 가치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만취한 채로 비몽사몽간에 나는 변해야만 해, 술을 끊어야 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1974년 10월 4일에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브렌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여동생과 제부는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었죠. 그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1: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형님. 지금 형님께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0: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술도 끊었다고.
1: 잘하셨네요. 하지만 그것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0: 이봐, 제보. 나도 교회에 다녔었어. 나도 예수님에 관해서라면 다 안단 말이야.
1: 그치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형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모든 게 변하게 돼요. 더 나은 모습으로 말이죠.
0: 자네와 조혜는 광신도들이야. 자네 그거 알아?
1: 저인 예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형님도 그렇게 되실 거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기요.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해보세요.
0: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나도 성경책은 있어.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볼게.

0: 저는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저를 왜 기도해 주고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 대해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저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죠. 또한 제부와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더 숭고한 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보다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도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니며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었죠.
1: 하나님은 더 숭고한 힘 그 이상이야 오빠. 그분은 가장 숭고한 힘이셔. 그분은 오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까지 다 바치셨어. 하지만 오빠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오빠는 영원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없어.
0: 나 요즘 계속 성경 읽는 중이야.
1: 좋아. 그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봐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0: 누가 저 애에게 저렇게 생각하도록 한 걸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죄를 자각시키는 내용을 보자 죄책감이 들었죠. 저는 제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 소파에 앉아서 흐느끼는 가운데 마음속의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 안의 구세주에 대한 갈망은 저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계속해서 손짓해 불렀죠. 마침내 1975년 6월 29일에 저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네, 주님,

0: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잠자리에 들었죠.
1: 이 말씀 잘 들어봐 오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0: 정말 놀라운데?
1: 오빠는 예수님을 오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해.
0: 조엔, 나 바로 지난주에 그렇게 했었어.
1: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오랫동안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오고 있었어.

0: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저는 평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했으며 4년 후엔 하나님께서는 게이를 제 삶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1979년에 결혼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두 아들을 두고 있죠. 1983년에 아버지는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물을 들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1: 죽어간다는 걸 아는 건 정말 힘들구나.
0: 두려우세요, 아버지?
1: 그래, 빌. 두렵구나.
0: 아버지, 죽음이 끝이 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1: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받아주실 거다.
0: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요. 성경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1: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0: 예수님이 아버지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과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기를 구하시면 돼요.
1: 정말 그렇게 하고 싶구나.
0: 그날의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 알았던 10대에는 그토록 증오했으며 청년이 되어서는 제 삶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지워버렸던 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버지의 구세주로 믿으시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제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전 언젠가 천국에서 아버지를 다시 뵐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 혹시 상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이 중대한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성수경,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홍승표, 정운석, 이상원.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비일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s miracle. Everyday's miracle. 날마다 Everyday'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회 안에 가득한 분열과 갈등, 미움과 아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적색 신호등 앞에 설 때면 이상하게 내 차례에만 멈춤 신호가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약속 시간이 다가올 때면 유독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영 언제까지고 멈춤 신호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조급한 마음을 조금 누르면 분명 그 다음 신호가 오더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적색 신호등

앞에 선 것 같아서 때로는 좀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일을 가장 좋은 신호에 맞춰서 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신호 같이 기다려보는 거 어때요? 오늘도 그 설레이는 기다림에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9월 19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두 곡의 찬양으로 문 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눈에 다음 신호가 보이지 않아도요. 올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이 시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시잖아요. 사실 좀 기다림의 시간 쉽지 않죠. 정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음 신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나오는 시간, 택배가 오는 시간,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건데요. 이 작은 시간도 기다리기 힘든데 삶 속에서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누락된 주문처럼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분명히 부르짖는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닿을 겁니다. 길 잃은 약속이 아니니까요. 기다림의 모든 시간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 또는 어플로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합니다. 6947님이 문자 주셨어요. 샬롬 반가워요. 우리 부부가 35주년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하심을 믿으며 송권사님 사랑하고 당신은 제 축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신청곡은 충만 찬양이시네요. 그동안 함께 해온 모든 시간, 앞으로 걸어갈 시간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오늘도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시간,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뿅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보기가 없습니다. 두 글자 단어예요. 이 단어의 힌트로는요, 어학사전 정의가 어느 곳을 드나듦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것, 어디에 입장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 나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을 말하는 단어가 될 텐데요. 우리의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모습들, 출근하고 입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로 정답 보내주실 수도 있고 어플로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 힌트가 될 만한 찬양을 전해드릴게요.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힌트가 되셨나요? 퀴즈의 정답! 정답은요. 출입이었습니다. 우리의 오고 가는 모든 걸음과 자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시죠. 그 든든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1편 전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9월 19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과 시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눈을 들게 하소서. 하루 종일 세상만 보게 될 텐데 이 아침에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해 하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나로 오늘을 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은 때로 나로 위기를 넘게 하고 힘들 때 위로를 주겠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소서. 눈앞에서 나를 현혹하는 많은 유혹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도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소서. 나의 가족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진 않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전부의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우리도 오늘 함께한 기도처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가득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요, 고정하시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부이신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징크스는 재수없고 불길한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적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징크스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집단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징크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하다라든가 우리 신앙인들은 믿지 않지만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집에 우환이 없어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비싼 이사 비용을 들이고서라도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징크스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는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에 속옷을 비롯해 양말을 안 갈아 신는다든지 머리를 감지 않는다든지 선을 밟지 않는다든지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징크스는 분명 그릇된 신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징크스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인들 가운데 징크스를 믿는 그릇된 신념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졌더니 그날 재수없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12조를 빼먹었더니 큰 불행이 닥쳐서 12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었다느니 모두 다 징크스를 믿는 그릇된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징크스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징크스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번 중 한 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는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징크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징크스에 대한 그릇된 신념을 갖고 삽니다. 신화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신화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 신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단군 신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지 못할 때 그 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국 신화일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백설공주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또는 효녀심청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로 해준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애 모든

문화 속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문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나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나오는 주피터를 진짜 신으로 섬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화는 그저 신화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이지 역사적 사실로 만든다든지 그것을 진짜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허탄한 신화가 우리의 경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양육을 받을 때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으로 양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언급하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들을 때에는 재미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삼으려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또 하나를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것은 끝없는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큼이나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가문도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지난 역사가 아무리 자랑스럽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자신도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라는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혔다면 우리 역시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지 않는다면 지난날의 내 자신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랬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옛날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연단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지 않으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단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날의 내 모습으로 만족해버리는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을 연단시켜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탄한 신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부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허탄한 신화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이 본문이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에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짧은 설교 안에 주님이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 번 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고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 요소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 피상성을 없애버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지루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죠.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닿을 듯 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진도가 나가지 않는 신앙생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중요한 통로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게 내 존재에 스며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고 내 내적 변화를 일으켜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 이런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도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기도 자체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기도하지 않죠?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아니면 인간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불안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고갈되어 있고 우리는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가 그 결핍과 제한된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다. 의존적인 존재다. 예. 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종종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죠. 무력감.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한계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핍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세 동사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

삼중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찾으라,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찾아, 기도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존을 하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 속에 뭘 발견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있는 뉘앙스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대충 구하고 대충 찾고 대충 두드리고 끝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어디론가 향하게 돼 있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계속 그분에게 향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떻게 기도생활 하다 보면 계속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오늘 또 교회 가기 싫은데 온 분 한 두 분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늘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학교 가야 돼. 그죠? 졸더라도 학교에 가서 졸아야 돼.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요. 근데 억지로라도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그분에게로 향하는 이 노력, 적극적인 태도, 억척스러움, 집요한 태도. 여러분 기도는 그냥 명상, 뭐 어떻게 의례적인 어떤 형식 이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그분에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기도가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이 끈질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일시적으로만 기도해요. 기도에 대한 결단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기도를 종종 하라고 하지 않아요. 종종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주 하라고 하지 않아요. Always, 항상 쉬지 말고요. 계속.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죽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로 끊임없이 일평생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끈질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거고 그죠? 매달 며칠 몇 시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 회개하셔야 돼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불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죠? 이 질문의 답을 바로 앞장에서 주셨어요.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일상의 필요로 구하세요. 그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또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모호해져요. 모호해져요. 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은 기도에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힘이 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할수록 더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늘의 뜻에 접근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먼저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광대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다른 것은 다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한 번씩 고깃국 먹을 때가 더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싶어 하는 것.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추구할 때 하도록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히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열심, 우리의 열심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보다 백배, 천배, 만배와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우리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2주 전인가 금요 철학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한, 어떤 아버지 경험한 거에 따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인색하다. 그러면 아들이 막 돈 달라 하는데 쉽지 않죠. 그죠? 너 아버지가 뭐 폭력적이거나 뭐, 그러면 또 무능한 아버지, 무정한 아버지, 그러면 아무래도 나가는데 끌리기죠. 또 뭐 에이 아버지한테 빌기보다는 나가서 뭐 그냥 땅을 파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종교들. 신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인도는 뭐 그냥 신이 수백만 신이 있어요. 수백만 종류. 일본도 여러분 얼마나 신이 많아요, 여러분. 신의 나라, 신의 나라. 온갖 잡신을 다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들이 어떤 신들이요? 신들은 주로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숭배,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신도 사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건 완전히 다른 신 개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분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떤 분, 어떤 정도요? 로마서 8장에 하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는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 좋은 거. 좋은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에요. 이게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 아, 이것만 주시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그 좋은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좋은 게 뭔지 몰랐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실망, 대박 이게 아니고 성령? 뭐 이런. 여러분 왜 오늘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요. 아홉 가지 열매, 열매.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한 몸에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절정이 뭐냐? 기도의 마지막 우리에게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는 결국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일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매일 한 번만 기도해도요 1년에 36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365번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20년? 30년 해볼까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요 그게 1년 그리고 10년 20년 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요. 옛날과 전혀 변화 없어. 그럼 도대체 뭘 기도를 했느냐는 거. 기도를 통해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났느냐. 어떤 할머니는 날마다 새벽 기도 오시면서 남의 밭에 깻잎 따가지고 가고 막 고추도 따가지고 가고 새벽에 기도한 것과 자신의 삶이 전혀 관계가 없어. 새벽에 기도하고 철회하고 가서 막 신경질 나니까 가족들 한판하고 도대체 기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이 변화 인간 변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변화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변화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성화예요. Sanctification.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5장 48절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아들다워지는 것.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아요.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분을 계속 묵상하니까. 아버지의 아들다워지는 것. 오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딜레마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는 끊임없이 다니고 근데 안 변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해 주리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절할 뻔이에요. 여러분 용서 쉬워요? 용서 안 돼요. 용서 어려워요. 내 육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 못해요. 용서하려고 갔다가도 눈 뒤집어져요.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입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무엇이 달라졌느냐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유치한 싸움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난 잘한 게 아니죠. 유치한 싸움들을 안 해야죠. 여러분, 신자다워지는 것, 그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내 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내 배를 채우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직 신앙의 여정은 갈 길이 먼 거잖아요. 아주 초입에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와 있지 않아요. 매우 분주한 시대예요. 예. 여러분, 바쁘게 살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주함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어요.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분주할수록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수록 더 분주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내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신자들에게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 인간의 능력과 성취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기도는 또 하나의 의무를 덧붙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이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향유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지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아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이 아빠 손을 봐. 아빠 얼굴을 안 보고. 뭐 사왔나? 뭘 주실까? 여러분, 그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문을 두드리면 그분은 활짝 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질 것이 있다면 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내 성품에 문제가 있다면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달라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육체적 필요 이상으로 영적 변화를 위해 간절히 구하세요.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세요. 응답받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0: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숨 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해야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을 갈망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바라보다 보면 내가 그분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닮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그 열매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곧 가을이 오면 이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된 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의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전도 기간에 왔잖아요. 전도하면 그래요. 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그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너 보니까 믿고 싶다. 너 진짜 보니까 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너 진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너의 얼굴에 있는 그 기쁨처럼 나도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게 성령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성령은 누구에게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너무 멋진 그리스도인, 누구야 봐도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풀무불에서 증명된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은 불타는 불무불 속에다 집어넣겠다라고 왕의 명령으로 그 일을 규정을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절 한번 하면은 목숨이 살고 절 한번 하면은 내 삶의 문제가 아무런 이상 없이 그저 하루하루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 한번 하면 내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절 한번 하면 내 삶이 위협도 받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 청년들 사드록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조건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이 과연 제대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 믿음의 정의답게 나는 내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내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믿음이 뭔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풀무불 속에서 증명되어져의 삶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시험하고 도전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금신상 앞에 절하면은 모든 생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보존해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왕의 명령 앞에 이 세 청년은 꼿꼿이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 여러분 그 왕은 시시한 왕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막강한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주변 중 근동 지역을 집어삼키던 그런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 앞에 우리는 굳이 그 왕의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 청년들. 여러분 이러한 청년들의 믿음의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 절대 군주였던 왕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지금 불무불이 달고 있습니다. 거기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 세 청년들. 여러분 참된 믿음의 모습 속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세상의